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적당한 촉촉함은 공기에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넘치면 또 불쾌해지고 끈적거리듯이 마음도 걱정이 쌓이고 감정이 넘치면 예민해지고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요? 가까운 관계는 쾌적한지 아니면 어딘가 눅눅해진 건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좋은 음악으로 기분부터 뽀송뽀송하게 만들어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가운데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프 무곡 이어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오늘 아침도 꿉꿉하네요. 소나기 온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땀 범벅입니다요.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해야 서로의 관계도 좋아지고 유지할 수 있죠. 계절의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좋은 음악과 좋은 생각으로 잘 조절해봐야죠. 아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뭐 저는 사실 습도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통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다들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막 아 이러는데 저는 또 이렇게 습습한 느낌이 뭐 공기에도 좋고 내 기관지에도 좋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항상 또 좋은 생각 하시면은 그 안에서 좋은 거 찾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좀처럼 우리가 안 듣던 곡이에요. 말러의 교향곡 하면 우리가 보통 5번의 그 사악장 아다지에토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은 말러의 교향곡 1번 디장쇼 타이탄 거인 가운데 3악장 파이얼리히 온스케메센 오네츠 슐레펜 듣겠습니다. 말이 좀 길죠. 이 템포 지시를 독일어로 썼는데 엄숙하고 절제되면서도 지루하게 처지지 않게 굉장히 섬세한 주문을 작곡가가 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말러의 교향곡 1번 D장조 타이탄 가운데 3악장 Feie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 엄숙하고 절제되면서도 지루하게 처지지 않게 곡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좀 기묘한 느낌의 곡이었죠. 이 어린이 노래 프레르 자크를 단조로 변형해서 이 아이러니와 풍자를 담아낸 아주 독특한 그런 악장입니다. 이렇게 엄숙하면서도 또 풍자적이고 슬픔과 희극성이 교차하는 말러 특유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오래 음악을 사랑해온 아이였다. 누가 시킨 적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는데 나는 늘 전축 앞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종종 거실에서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그렇게 음악 듣는 게 좋니? 너무 좋아. 어머니는 잠시 웃다가 내게 말했다. 그럼 한번 불러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을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불렀다. 그 작은 집안에서 아이가 팝송을 열창하는 풍경이 귀여웠는지 어머니는 박수를 쳐주며 웃으셨다.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던 어린 나에게 어머니는 테이프 재생기를 사주셨다. 컴퓨터만한 크기의 노란색 재생기였는데 무엇보다 녹음 버튼이 있었다. 그 버튼 하나로 내 세계는 훨씬 넓어졌다. 그 시절에는 테이프를 문방구에서도 살 수 있었고 문방구 한쪽에는 늘 유행하는 최신곡을 모아놓은 테이프들이 걸려 있었다. 용돈을 쥐고 문방구에 가 테이프를 고르고 집에 돌아와 하나씩 들어보던 시간. 마음에 꽂히는 노래가 나오면 그 곡을 다시 돌려 듣고 또 듣고 마이크 앞에 서서 내가 직접 불러 녹음했다. 테이프는 정말 닳도록 들었다. 어린 나에게 그것은 놀이였고 연습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었다.

조금 시간이 흘러 마이마이라는 테이프 플레이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거의 울부짖듯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겼다. 더 이상 전축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노란 재생기를 들고 있지 않아도 음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다니, 그건 물건이 아니라 사건이었다. 엄마, 저거 사주세요. 저거 꼭 필요해요. 안 돼.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안 돼. 거절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안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있던 마이마이 한 대. 상자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 진우야. 이 마이마이로 음악 많이 들으면서 오래 행복하렴. 지금 돌아보면 나는 그날 어머니의 사랑으로 음악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조용한 방향으로 굴러간다. 중학교 진학과 전학, 변성기로 달라진 목소리, 학원이라는 구조 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한 나. 어느 순간 나는 음악을 사랑했던 아이가 아니라 남들과 비슷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안다. 한번 사랑한 음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 음악은 우리 안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숨을 쉬며 다시 불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리가 멈춘 게 아니라 잠시 낮아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그 소리는 가장 정확한 순간에 다시 우리를 깨운다.

아, 참 좋네요. 김창훈이 작곡한 회상이라는 음악이었고요. 더 하모닉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서도 함께했던 박종성의 하모니카, 그리고 브랜든 최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방금 색소폰을 연주한 색소폰 연주가 브랜든 최가 쓴 책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한국 이름은 최진우인데요. 제가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예요. 참 음악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람도 아주 성품이 착한 좋은 사람이거든요. 친구가 2022년에 갑상샘 암 수술을 받고 이후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잃을 수도 있었던 그 시간 동안 호흡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책도 쓰고 근데 만나면 얼마나 유쾌한지 그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어주는 참 아주 귀한 존재예요. 이 테이프에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하고 공테이프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혼자 소중히 듣던 시절, 저도 이 마이마이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도 함께 떠올렸는데요. 그 음반 가게에서 뭐 테이프나 CD 뭐 아니면 LP 이런 것들 용돈 모은 걸로 사서, 그때는 또 이제 그 자기가 편집해서 카세트 테이프 만들었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서. 지금 생각해도 설레는 것 같아요. 그거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래서 껍데기에다가 막 내가 곡 제목

것도 쓰고 또 그렇게 해서 선물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는 다 뭐 마이마이 뭐 워크맨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들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음악을 가까이 두고 계실걸요. 한번 음악을 좋아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아당님들은 당연히 공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이렇게 듣고 계시겠죠.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참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뿜이 에미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4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유, 귀여운 병아리 부부.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사랑스러운 딸도 태어나고 앞으로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잘 살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신청하려는데 오늘 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우리 뿌미애미님의 결혼기념일인데 축하드리고요. 신청해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살리타모르 이짝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뮤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엘가의 사랑의 인사 보내드렸습니다. 이 작품만의 바이올린과 사뮤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뿌미예미님의 결혼 기념일, 4주년 기념일 축하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하나 또 있네요. 5664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북한산 그녀의 생일이네요.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서 인문학 공부를 하며 시험 기간임에도 열공하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클래식에 진심인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응원 보냅니다. 북한산 그녀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웃에 사는 언니 김옥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옥혜 언니께서 우리 북한산 그녀님의 생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 축하 전해주셨어요. 아, 저도 공연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아, 대단한 분이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꿉꿉한 날씨지만 상큼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오늘은 제2번 함께 들어볼 텐데요. 어제 들려드렸던 그 유명한 1번이 강렬한 대비와 극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다면 오늘 들으실 2번은 조금 더 유연하고 춤추는 듯한 매력이 살아있습니다. 브람스는 헝가리 집시 음악에서 들었던 선율과 리듬을 바탕으로 이 무곡들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 2번에서는 느리게 노래하듯 흐르다가도 또 문득 불꽃처럼 살아나는 리듬의 변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마치 즉흥 연주를 듣는 것처럼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브람스가 사랑했던 헝가리 음악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오늘은 2번을 들었습니다.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더하기 하면
1: 하하이.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전희성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거의 매일 이 시간에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만 글을 쓰는 건 처음이네요. 아내가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 못 이루고 음식 섭취량도 많이 줄어든 탓에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어서 지금 동네 병원에서 수액 맞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박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중이고요.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하면서 후배들에게나 혹은 주례사에서 지혜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덕담은 많이 해줬지만 정작 내 자신은 그러하지 못해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며 아내에게 무척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옆에 있는 당연한 존재라는 생각에 그간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후회가 크네요. 얼른 아내의 컨디션이 회복되어 밝은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래서 그동안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주셨네요. 또 처음 이렇게 신청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환영하고요. 아내분 얼른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일상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멋진 곡도 신청해 주셨어요.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주황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오늘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주는 아이작 스턴, 알렉산더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그리고 밀턴 카팀스와 밀턴 토마스의 비올라, 파블로 카잘스와 마델린 폴리의 첼로 연주로 현악 6중주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동현 씨 이원주 곡 연, 테너 박지민의 노래였습니다. 연, 부부란 건 어떤 연이어서 부부로 만났을까요? 오늘 레지나님의 또 결혼, 아까 저는 뿌미에미님의 결혼 4주년 병아리 부부였는데 달라스에 살고 계신 레지나님의 결혼 48주년이시랍니다. 깨갱! 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남편분에 대한 우리 레지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낀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부부의 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남편분의 건강 기원하고요. 두 분이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찬란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차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영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

0: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참 아름답죠.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인데요. 영화 시네마 파라디소 가운데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뭐 주옥 같은 음악들이 많지만 이 음악이 뭔가 막 슬프지도 않은데 아련하면서 옛 생각도 나고 이 영화의 분위기랑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거 아니지 않나요? OST로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네. 콩카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듣기만 하다 글 남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생 단 한 번 주어지는 소중한 아침입니다. 솜사탕같이 부드러워 늘 미소 짓게 만드는 정원 씨와 이 아침을 온전히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 너무 따뜻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문어 빅토르 휘거의 휘곡 왕은 즐긴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1851년 베네치아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로 이어지는 베르디 중기걸작 3부작의 시작점이 된 작품이기도 하죠. 자, 먼저 등장인물들을 간단히 소개해볼까요? 주인공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 밑에서 일하는 궁정 광대입니다. 공작의 권력을 믿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런 리골레토에게도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딸 질다입니다. 질다는 세상 물정을 거의 모른 채 자라난 순수한 소녀입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보호 속에서 집과 교회만 오가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만토바 공작은 극도로 방탕한 쾌락주의자입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놀이처럼 여기면서 사랑조차 가볍게 소비하는 인물이죠. 마지막으로 스파라푸칠레라는 살인청부업자도 등장합니다. 돈이면 누구든 죽이는 냉혹한 인물로 이야기의 비극적 결말에 깊이 관여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토바 공작은 이 여자든 저 여자든 다 똑같다는 식의 냉소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Questa o quella. 이 여자도 저 여자도. 테너 카를로 베르곤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볍고 경쾌한 선율 속에서 이 공작의 방탕함과 무책임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다 똑같아. 사랑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의 태도를 음악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토바 공작은 귀족 여인들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리골레토의 딸 질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난한 학생인 척 질다에게 다가가고 순진한 질다는 그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자라난 질다에게 공작의 거짓말은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이중창을 함께 노래합니다.

El Sol de la Nima, 사랑은 영혼의 햇살.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트바슈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이 부드럽고 달콤한 선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질다의 순수한 진심과는 달리 공작의 사랑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죠. 그런데도 멜로디는 참 아름답죠. 아까 고영도님이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똑같다는 말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아야 하겠지요 하셨습니다. 참아야 할 말은 참아야죠. 질다를 유혹한 만토바 공작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떠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질다는 그가 알려준 이름 구알티에르 말데를 되뇌면서 사랑에 빠진 감정을 노래합니다. 아, 그리운 그 이름, 사랑하는 이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이름. 그야말로 정말 상사병에 빠진 거죠. 다음에 들려드릴 이 아리아는요, 아주 정말 유명한 아리아고요. 특히 가장 높은 음역대의 소프라노인 콜로라투라 가수들에게 최애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모차르트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와 함께 콜로라투라의 최애 아리아. 구알티에르 말데, 까로놈의 사랑하는 그 이름이요.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아리아를 듣고 사람의 목소리가 톰 연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가로놈의 그리운 그 이름, 사랑하는 이름이요.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소프라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음역대, 아, 콜로라투라. 이 공작이요. 지금 찾아보니까 가장 높은 아, 그런 작이네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인데 정말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 만도바 공작이 얼마나 눈에 뵈는 게 없었겠어요. 이렇게 순진한 질다를 꼬여서 이렇게 사랑의 상사병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이 맑고 높은 소프라노 선율은 사랑에 빠진 질다의 순수함과 설렘을 아름답게 그려내지만 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위태로운 그 소녀의 모습도 느껴집니다. 한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리골레토가 밤마다 숲속 외딴 집을 찾아가는데 그곳에 몰래 숨겨둔 애인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죠. 하지만 사실 그곳엔 그의 딸 질다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리골레토를 미워하던 귀족들은 밤중에 그 집을 습격해서 질다를 납치하고 그녀를 만토바 공작의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질다는 그만 이 공작의 욕망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리골레토는 공작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 질다는 여전히 공작을 사랑하고 있고요. 아유, 답답해. 리골레토는 딸에게 공작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공작은 여느 때와 같이 또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너무도 태연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 아리아가 바로 요 장면에서 나온 음악이었습니다. 요 못된 만도바가 호기 부리면서 부르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많은 분들은 혼수장만 하는 전자마트 광고 음악으로만 알고 계셨겠죠. 장현아님이 벌써부터 새드 엔딩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글쎄요. 지켜보시고요. 우리 뿜이에미님은 저희 부부는 딸에게 남자에게 마음 쉽게 주는 거 아니라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그럼요.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너무 감싸서만 키우다가 질다 같이 순진무구하게만 키우면 이렇게 나쁜 놈에게 당하게 되죠. 이 방금 들으신 여자의 마음, 이 가볍고 중독성 있는 이 멜로디 때문에 아주 뭐 가장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사랑조차 가볍게 소비하는 공작의 냉소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골레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결국에 이 분노한 리골레토는 살인청부업자 스파라푸칠레에게 돈을 주고 이 만도바 공작을 죽여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런데 스파라푸칠레의 여동생 막달레나가 또 있어요. 그 여동생, 살인청부업자의 여동생 막달레나가 그만 또 이 만도바 공작에게 반해버리죠. 그래서 오빠에게 애원을 합니다. 오빠 안 돼. 제발 그 공작을 살려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루에 넣어. 스파라푸칠레는 거부합니다. 뭐 냉혹하고 나쁜 직업이지만 또 프로정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의뢰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타협안을 제시하죠. 만약 자정 전에 누군가 이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 죽일게. 이 대화를 사실 밖에서 몰래 질다가 엿듣습니다. 이게 상황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막장은 막장이에요. 공작이 자신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다는 이 만도바 공작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죽어가는 질다를 끌어안은 리골레트는 절규하죠.

Della Vendetta al fin. 드디어 복수의 시간. 피날레 들었습니다. 좀 길었죠? 바리톤 로버트 메릴과 소프라노 안나 모포의 노래였습니다. 나 이렇게 복수를 꿈꾸던 리골레토는 그 복수에 처참히 실패하고 결국 가장 사랑했던 딸을 잃게 됩니다. 베르디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인간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허무함을 처절하게 그려냅니다. 아까 장현아님이 새드엔딩 예측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저는 이게 슬프다기보다 참 정말 뭐랄까요. 허무하고 좀 화나는 그런 엔딩이죠. 우리는 모두 권선징악을 바라잖아요. 근데 이 나쁜 놈이 끝까지 벌을 안 받고 끝난다는 게 참 찜찜해요. 이 등장인물 캐릭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오페라를 공부하실 때 등장인물의 이름을 어려우셔도 조금 이렇게 몇 번 부르시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리골레토, 이 오페라의 제목이기도 한 리골레토는 주인공이죠. 궁정광대이자 질다의 아버지입니다. 타인을 조롱하면서 살아가지만 딸 질다만큼은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싶어 했던 인물이죠. 복수를 꿈꾸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고 말죠. 질다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리골레토의 딸입니다. 세상을 거의 모른 채 자랐으며 이 만토바 공작의 거짓 사랑에도 끝까지 진심을 버리지 못하는 비극적 인물이죠.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만 자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토바 공작. 극도로 방탕한 권력자. 그렇죠. 공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아마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사랑조차 이 가벼운 유희처럼 여기면서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스파라프칠레 냉혹한 살인청부업자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인물로 이 작품 속의 폭력성과 어두운 현실을 또 상징합니다. 이 리골레토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끝내 처벌받지 않고 또 가장 순수했던 질다는 희생을 당하죠. 베르디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위선 그리고 복수가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냉혹하게 보여줍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극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을 위해서 펼쳐지죠.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오페라 리골레토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오페라 그 안에 인물들을 따라 다시 찾아올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누엘 봉세의 작은 별 에스렐리타 듣겠습니다. 세종 솔로스의 연주로 뛰고요. 이 곡은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0: 마누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보내드렸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1: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5: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요, 프란츠 리스트가 오페라 리골레토의 선율을 피아노 한 대로 옮겨 쓴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준비해봤습니다. 리스트는 평생에 걸쳐서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피아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엄청난 열정을 쏟은 사람입니다. 뭐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벨리니의 노르마, 로시니의 윌리엄 텔, 구노의 파우스트도, 베르디만 해도 일 트로바토레나 아이다에 이르기까지 오페라를 바탕으로 한 편곡과 패러프레이즈 작품만 60여 곡에 달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당시 리스트의 피아노는 그 자체로 오케스트라였고 또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저도 피아니스트로서 이 리스트의 편곡 작업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요.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작품입니다. 아리아들의 선율이 피아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세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따뜻함.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소원을 이뤄주는 신비한 과자 가게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닥터 꿀잼. 마시면 강한 힘이 솟아나는 몬스터 드링크.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고 싶다면 영롱한 무지갯빛에 무지개차도 좋겠네요. 영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이야기인데요. 전천당 주인 홍자는 이렇듯 아이들의 바람을 담은 선물을 건넵니다. 하지만 소망과 욕망은 한 끗 차이. 그래서 홍자는 늘 당부를 잊지 않죠. 이 과자가 행운일지 불행일지는 손님 하기 나름이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하루라는 시간도 어쩌면 홍자가 건넨 신비한 과자 같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오늘이란 선물을 행운으로 채우는 건 역시 우리 마음에 달렸겠죠? 좋은 것은 누리고 또 나누고 욕망은 덜어낼 수 있게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the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칵테일 중에서 들었습니다.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고 예고 드렸었는데, 정말 예고를 잘 숙지하시고 시작부터 인사해 주시고 잘 보인다 해 주시네요. 그레이스님, 앗 보라다, 첫째 주 목요일이다 하셨네요. 감사해라, 사랑이네요. 가연토연맘님, 보라로 강디님 보니 정말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상민님, 어머나 강디 오늘 아나운서 같으시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아나운서 같죠? 네, 요즘 가끔씩 그 영사배 그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그 유튜브 하면서 여배우처럼 입혀주세요 몇 번 했더니 아나운서까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히히림님, 주말에 항상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하셨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히히림님. 자주 보러 와주세요. 뭐 자주 보러 온다고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은 꼭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 때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이야기 했었는데 이 영화도 많이들 보셨나요? 5월 29일 날 개봉했었던데, 닥터 꿀잼, 몬스터 드링크, 무지개차, 마치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너무 궁금한데. 아무튼 여러분은 이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뭐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0: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술 약간 맥주 한두 잔 500cc 한 잔 정도 마신 것 같은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드링크제 그런 차 있으면 저는 먹을 것 같아요. 무엇이 됐든 최영만 시간 함께 하시면 행복 퐁퐁 돈 워리 비 해피 기분 좋게 채워가실 거예요. 잠시 후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타임루프 영화 사랑의 블랙홀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오, 너무 좋네요. 두곡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자비에 돌란 감독의 영화 마미 중에서 익스피리언스, 로도비코 에이나우디의 명곡이죠. 자비에 돌란 감독이 이 곡을 듣고 마미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참 예술가들, 또 천재 감독으로 프랑스를 짊어지고 갈 천재 감독이라고 막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영감이 정말 남다르나 봐요. 이 곡을 딱 들으면서 그런 이미지랑 시나리오 막 이런 게막 펼쳐지나 보죠. 마미는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유별난 사고뭉치 아들과 억척스럽지만 정 많고 속 깊은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음악이 참 인상적이죠. 네, 모르긴 몰라도 마음에 오는 감동은 저희도 만만치 않네요. 그쵸? 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노센트, 천공의 성 라퓨타의 상징과도 같은 메인 테마곡이죠. 너를 태우고란 노래로 익숙하실 텐데요. 이사이 시조가 피아노 솔로로 편곡해서 이노센트라고 발표했어요. 카르페디엠 16님, 아,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감사합니다. 제 천곡 마냥 들어요 하셨습니다. 아, 좋아하는 곡이시구나. 초록색 웃음님, 강디 봐야 하는데 빨래 다 됐다고 꺼내달래요. 캡틴 코리아님, 강디는 좋겠어요. 맨날 이쁘다고 소리 들으셔서.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찔레님, 미국 애틀랜타에서 보고 있어요. 밤이라 아이들 재우면서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겠다. 큰 돌고래님, 아, 이걸 읽고 말았네. 누나 헤어 컬러 너무 이쁘신데 왜 와일드싱 최성곤 스타일 생각나죠? 아,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저 아침에 머리 하면서 저도 그 생각 약간 했거든요. 옆가림 맡아서 그런가? 앞머리로 한쪽 눈 가려서 그런가? 어떡하지?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제가 아까 약간 최성곤 이큰 돌고래님 글 읽고서 약간 제스처도 했었는데, 요즘 그 손가락 모양 약간 박수 칠듯말듯 하면서 손가락 겨냥하는 거 너무 킹받는다고. 콩사랑님도 첫 인사 나눠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4833님, 매일 똑같은 하루이지만 오늘은 저의 53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합니다. 강디가 생일 축하해 주시면 저에게도 특별한 하루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눈 수술하시는 아빠의 수술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선영아 생일 축하해 잘 살고 있으니 그대로 쭉 축하해 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영씨 생일 축하해요. 노래 듣겠습니다. 호리병님 신청곡 들으려고요. 강희님, 여기 튀르키예는 새벽 5시예요. 사랑하는 동생들 향순, 은영, 인이랑 안탈리아에 있어요. 함께 와서 너무 좋다고 전해주시면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도 안부 전해봅니다. 여기 배 위에서 타이타닉 주제곡 들었는데 아주 아주 환상이었답니다. 하셨어요. 3953님도 한동안 대안극장 살리자며 몇 년 동안 열심히 대안극장을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다 사라져서 안타까워요. 대안극장에서 보았던 타이타닉 주제가 셀린 디온 마이 하트 윌 고 온 청해봅니다 하셨고 해바라기님도 청해주셨어요. 별빛 지은님도 청해주셨고요. 또 사랑이 머무는 곳에서 한 곡 이어갈게요. Through the Eyes of Love 멜리사 맨체스터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오, 방금 들으셨어요, 여러분? 광고? 네.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CBS에서 또 채용에서 나오는 광고 들으셨나요? 네. 저희 몇몇이 모여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영사배 지금 채널 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구독했을 때는 세 번째 구독자였는데 여러분 구독해 주셔도 됩니다. 영사배 이렇게 치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골뱅이하고 영사배 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구독해 주셔도 됩니다. 아직 올라온 영상은 없습니다. 다음 주 9일 화요일부터 영상 업로드 됩니다. 네, 오, 너무 설레고 떨리네요. 이렇게 광고 나오니까 여러분 같이 사랑 배워보실래요? 네, 영화로 정말 사랑 얘기하면서 게스트들이랑 그런 사랑론, 가치관 이런 거 들어보는 그런 순서, 그런 유튜브예요. 네, 많은 응원과 사랑, 지지 부탁드립니다. 써니7236님, 강디 반가워요. 막 어플 깔았어요. 이동할 때 주로 듣다가 오늘은 집에서 간만에 귀호강 중이요. 레인보우 까셨군요. 리사님, 전 캐나다에서 듣고 있어요. 너무 잘 나옵니다. 첫인사 나눠주신 콩사랑님, 포롱이님, 농부세금쟁이님도 감사합니다. 1936님, 지금 8개월 셋째 망뚱이랑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언니 목소리가 자장가가 되었는지 손가락 빨면서 잠들었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겠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예매권 드립니다. 보니의 새 친구로 스마트 태블릿이 등장했습니다. 전에 없던 위기를 마주한 장난감들이 다시 뭉쳐 예측 불가한 여정을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지에서 미술 작가로 멋지게 성장했죠. 전희수 작가의 따뜻한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 전시.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초대권 드립니다. 고향 어울누림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작품 토이 혹은 전이수 적어주시고 본인 성함 함께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은 생방 시간 동안만 문자로만 받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타임루프에 갇힌 한 남자의 인생찾기 프로젝트,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 펑소토니의 한 카페. 리타는 잔뜩 의아한 표정으로 필을 바라봅니다. TV 방송국의 기상캐스터인 필과 프로듀서인 리타. 두 사람은 봄맞이 축제인 성촉절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이곳 펑소토니에 왔죠. 난 신이야.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죽기도 했지. 하지만 난 매일 아침 상처 없이 깨어나지. 평소에도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남자란 걸 알았지만 이건 또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리타가 믿지 못하자 필은 오늘 처음 본 마을 사람들의 속사정을 줄줄이 깹니다. 깜짝 놀란 리타가 물어요. 혹시 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럼. 당신은 보트를 좋아하지만 바다는 싫어해.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곳도 있지. 프랑스 시와 라인석을 좋아하고 당신은 매우 관대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눈을 맞으면 천사처럼 이쁘지. 어떻게 알죠? 말했잖아. 난 매일 여기서 깨어나. 펑서토니에서 매일 2월 2일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필은 2월 2일 성촉절에 갇혀 있어요. 6시 정각을 알리는 알람과 노랫소리. 어서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춥겠습니다. 오늘은 성촉절입니다. 성촉절을 알리는 라디오 오프닝으로 시작하는 똑같은 하루가 도대체 몇 번째인 건지. 처음엔 내가 정신이 나갔나 상담도 받아보고 동네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기도 했네요. 내일이 없다고? 맞아. 그럼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지. 평생 늘 똑같았지. 방 치워라, 똑바로 걸어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리고 철길에서 달리지 마라. 때로는 모험도 할 줄 알아야지. 어느 날은 경찰자를 따돌리며 마주오는 기차와 맞짱을 뜨는 일탈까지 즐겼더랬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약 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는 말 그대로 저주였습니다.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날까 싶었지만 어김없이 2월 2일 6시 알람은 울립니다. 이제 시계는 자정을 넘겨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있어요. 필의 곁에는 리타가 까무룩 잠이 들려 하네요. 필이 걱정돼 하루 동안 같이 있어주기로 한 리타. 미안해요. 새벽까지 같이 있어주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자요. 필은 잠든 리타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실은 필은 그동안 리타의 마음을 얻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답니다. 그녀가 원하는 완벽한 남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어쩐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쉽지가 않네요. 리타를 바라보던 필은 나직히 말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당신처럼 상냥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내 평생 처음이야.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뭔가 달라졌어. 당신은 내게 과분해. 하지만 가능하다면 남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리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 그녀

머물 수 있다면,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면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텐데, 간절한 내일이 오늘이 되길 바라며 길은 까무룩 잠이 듭니다.

0: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사랑의 블랙홀로 함께했습니다. 들으신 곡은 필이 성축절 아침에 깨어날 때 지겹도록 반복해서 듣는 노래예요. 오늘 함께 들으니 참 좋네요. 소니 앤셔의 I Got You Baby였습니다. 여행님 사랑의 블랙홀 몇 번을 봤는지 질리지 않았어요. 버터핑거님 꺄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 소름 돋네요. 네, 저희 피디님도 또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고 또 저랑 절친한 가수 오지은님도 또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더라고요. 조윤주님 리타와 필 강희님 목소리로 재밌게 들었네요. 라큐님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내일이 주어지는데 왜 똑같이 살아갈까요?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많이 못 나누는데 아, 이 영화 진짜 보다 계속 졸았거든요. 근데 졸음을 뚫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참 사랑을 알려주는 너무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면 이날 이 영화에서는 성축절이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 날이 반복되고 싶은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레인보우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영화 잠시 멈춤.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다.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그

0: 전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사랑의 블랙홀 중에서 델버트 맥클린턴의 웨더맨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 쓰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잠시 미룰지언정 집안일 빼놓지 않고 해요. 집중은 안 되지만 일단 책상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 이런 일들을 꾸며주는 부사가 바로 꼬박꼬박. 졸음이 몰려오는 이 시간에 우리 모습도 이런 모양이죠. 꼬박꼬박. 어김없이 꾸준하게 오늘도 꼬박꼬박 해야 할 일을 하느라 피곤해서 꼬박꼬박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실하게 살다 보니 졸음도 성실하게 찾아오는 이 시간, 인체의 신비를 이겨낼 노래들이 오늘도 대기 중입니다.

0: 이현동 사자 후.
1: 꼬박꼬박 출근해야 월급도 꼬박꼬박 받죠. 맞아 소맹이. 다 다음 주 교토 다음 달엔 다나.
2: 소맹아. 그래 젊은 날 튼튼한 두 다리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은데 네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겠지. 그래 즐겁니? 꼬박꼬박 놀러 다니시는 분들
1: 내일 20주년 결혼기념일 맞아 춘천 이거 봐라 20주년 만에 춘천 간다 춘천 가 우리는
2: 악동 부부님 결혼 20주년은 돼야 춘천 정도 갈 수 있는 거야 어? 귀에서 피난다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4: 숨실력자
3: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4: 숨실력자
3: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4: 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5: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0: 시간.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작은 기다림 이예린 늘 지금처럼. 오늘 비 소식 있나 봐요.

음악이 또 촥촥 달라붙을 때가 됐는데 올라오면 빨랑 와. 민호기님이 월요일도 아닌데 월요병은 뭘까요? 월요병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지 않는 거죠. 쉬는 날은 좋은데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컴 교체하고 CBS 레인보우를 컴에 다운로드 했어요. 모바일로 듣다가 컴으로 음악이 들으니 훨씬 좋네요. 저는 컴퓨터로 음악 들은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내 컴퓨터는 없어요. 그냥 아들이 거 잠깐 이렇게 하고 남편이 거 이렇게 하고 뭐 휴대폰이가 이제 거의 컴퓨터의 역할을 하니까 어차피 줘봐야 저는 벽돌맨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러고 막 이렇게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크게 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막 여친, 고막 남친 그렇게 듣네요. 퍼플로즈님 오늘 둘째 소풍 가서 도시락 싸는데 소풍 비 오는 거 취소. 비 오지 마. 소풍 있을 동안 비 오지 마. 떡볶이를 싸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김밥 아닌 로제 떡볶이 싸줬어요. 보온 밥통에 넣은 떡볶이 맛나게 먹고 있겠죠. 저도 남은 떡볶이 맛나게 먹으며 청취 중입니다. 아, 보온 밥통에 불지는 않나? 전 근데 어릴 때 불은 거 좋아했어가지고 그 떡볶이 자체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불은 떡볶이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특이하죠. 근데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불은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뭐 면이 뭐 이렇게 뭐 쫄깃하네 뭐 찰랑찰랑 면이 어쩌네 저쩌네 이래도 또 불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빨리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얘기했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클립스의 런런 7139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데이식스 해피.

신해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텅 빈 마음님이 신청해 주셔서 텅 빈 거리에서를 바로바로 해봤어요. 015B 윤종신. 여러분, 티 했을 때 어떻게 쓰세요?

0: 위에 변 하나 두고 밑에 디귿을 이렇게 해요. 한 번에 이렇게 E자 형태로 써요. 지금 원래 펜이 없는데 최강희 씨께서 또 펜을 놓고 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텅빈 거리에서 이렇게 텅 쓰는데 제가 어? 다티도 어떻게 쓰지? 저는 위에 변 하나 그리고 밑에 디귿 이렇게 E자로 써요. 다 글씨로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써요? 오늘 내가 별의 별거 다 꺼내놓는다. 저 푸른 떡볶이 최애라 일부러 불려서 먹어요. 푸른 떡볶이 얘기에 댓글 달려고 급 로그인했잖아요. 수영님과 취향 저격. 헬로 우우우님. 이번 소맹님도 분리해서 쓴다고. 아니 이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게 저는 디귿 안으로 어자가 들어가야 마음이 편하니까 위에다 변을 놓는 게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자로 쓰면 어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 그러면 정말 사이가 빈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이거 웃긴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죠?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했나?
1: 저 면이 불어 양이 두 배로 많아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좋아해요, 1913님.
0: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자라서 양 불리는 거 라면에다가 소면 넣어가지고 먹어봤어요. 그렇게 해서도 먹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왜 맛있냐면은요, 면에 국물이 촤 배는 거야. 그래서 면을 씹으면 그냥 거기에서 육즙 마냥 면에 국물이 촤 먹어가지고 면이 얼마나 맛있게요? 나는 영어처럼 쓴다. 이미정님은 그렇고 4021님은 언니처럼 써요. 노용식님은 기분 따라 쓴다고. 글씨를 기분 따라도 쓰나? 잘안 써가지고 모르겠네. 근데 저는 확실히 이렇게 쓰네요. 지금 이게 훨씬 편해. 글씨를 요즘에 잘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난 너무 이렇게 새로운 거 자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경서 밤하늘의 별을 별빛 지은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0: 빌딩앤 리치.
9: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0: 빌딩앤리치.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정연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다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0: 해당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1: 광고 전에 별의 I think I 들었고요. 카라의 똑같은 맘 밍밍님의 신청곡 듣고 입을게요.

0: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 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이거 연필 있으면 안 되겠네. 휴. 쓴 어떻게 써요, 여러분? 저는 지금 써보니까 이 위에 변을 옆으로 안 긋고 약간 비스듬하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 쓰고 그렇게 안 써. 오하고 이응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땡 하나 하고 요거를 그 밑에 변이랑 이응을 같이 이렇게 쓰는 형태로 연필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것만 보이네. 여러분 글씨 써봐요 글씨 써. 글씨 써봐요 글씨 써.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체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 오늘 선곡 LA 한인타운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흥겹다. 화학이 느낌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 Thank you, Lucy. 루시, 무슨 공부예요, 루시 씨? 업타운에 다시 만나죠. 556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솔리드 나만의 친구. 디바의 딱이야. 마녀비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누상동 사모님께서 수영씨 저 야구장 간다고요? 안 물어봤는데 제가. 어디 가시는지 물어보질 않았는데. 평일 저녁에 야구장 기가 막히죠? 저는 잠실에 사는 곰들을 응원하는데요. 마음은 이미 야구장에 가 있어요. 맥주에 각종 안주에 캬 침이 고여. 잠깐만요. 야구장 가신다면서요. 응? 드실 생각이 지금 침이 고이시면 어떡해요. 아, 이 또한 야구장의 미움이. 잠실에 사는 곰은 무슨 팀인가? 곰팀이 무슨 팀이? 아! 아마 베어스? 그러구나. 저는 누구도 안 응원해요. 누구도 모르니까. 모두 모두 이겨라. 말도 안 되지만은 아유 이거 뭐 누구 편 들었다가는 난리가 나고 예, 하니까 제가 차라리 딱 어느 팀을 확실히 좋아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전혀 모르고 시구 할 때도 불러줘서 간 겁니다. 예, 저는 야구를 1도 몰라요. 1도. 그래도 이제 시구 하라 그러면 또 우리는 부르고 시키면 다 하니까 그래서 가서 한 거예요. 예. 안녕하시죠? 예예. 친구가 점심 사게 놀아는데 이런 호의를 거절하면 못 써요. 그죠? 아, 510님.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신나게 먹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402 하나님. 오늘 일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덥고 지치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들으라고 라디오 소리를 잔뜩 키웠어요. 도배팀 파이팅. 강혜민 힘내라. 커피 좀 드릴게요. 힘이 나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머양님이 신청해 주신 영턱스 클럽의 타인 DJ DOC 리멤버.

난 그걸 보는 게 좋았다.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던 반증감 비밀이 좋았다.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아서 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다. 찬란한 희망도 이렇다 할 자주도 없던 내게 유일한 구원 그녀와의 시간뿐.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수록 괴로워져 갔다.

그 후로 다시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

이제 너무나 어른이 되었나 봐요. DJ DOC의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라는 가사를 저희끼리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매우 현실적인, 왜이 남자가 차일 수밖에 없었는지, 일을 해라. 왜내 속눈썹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일을 해서 너도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했으면 내가 선 봐서 결혼 안 했을 텐데 맨날 맨날 내 속눈썹만 바라보냐? 야, 이거 방탄 속눈썹이야! 정신 차리고 이제는 일을 하시기 바래요. 4579님, 나이 40에 정직원 풀타임 취업했어요. 이 봐라 봐라. 40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래야지. 응? 오늘은 오후 출근이라 카페에서 언니 라디오 들으며 공부하다가 이제 곧 출근. 아구 이뻐라. 출근하기 전에 또 공부까지 하고. 둠치둠치 잠시나마 활기 느끼며 공부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먹어요. 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지 방탄 속눈썹으로는 안 돼 안 돼. 우유맘님, 엄마가 20년 넘게 하신 가게 접은 지 4개월 만에 이번 주 토요일 쭈꾸미집을 오픈하세요. 70, 어머머머. 이거 뭐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우리 어머니 70세 넘으셨는데도 또 새로운 가게 오픈하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눈썹만 바라보는 거 진짜 계속 열받네. 언니가 숙인의 쭈꾸미 대박나라. 숙인의 쭈꾸미 대박. 어느 동네인데요, 우유맘님. 근데 이름이 만인 없는 집이니까 숙인의 쭈꾸미 대박나시기를. 우리 어머니, 물론 뭐 요즘 70이 또 젊으시지만 몸 조심하시고 속눈썹 관리 하지 마세요. 자꾸 내 속눈썹만 쳐다보겠다는 할아버지 오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민종 착한 사랑 전호용님이 시청해 주셨고요. 이것도 가사 잘 들어봐야 된다고. 응? K2 김성면 소유하지 않은 사랑.

0: 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여기가 뉴욕입니까?
13: 이곳이 파리입니까?
1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6: 경동 나비엔.
1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8: 와와 요즘 라디오 뭐 듣느냐고요? 그야 물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죠. 난 소중하니까. 동시간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1위, 청취자가 선택한 진짜 1등 라디오. 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와우!
19: 그때 그 시절 명곡 덕분에 그냥 에너지 팍팍 얻어갑니다. 8034님. 그래서 준비한 최신곡 에스파 마이 플랜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거나 없애고 싶은 마음이고, 공감은 남의 주장, 감정, 생각에 찬성해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연민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죠. 불쌍한 저 한동준에게 연민을 느끼고 저와 공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매일 오후 2시 CBS 라디오나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Yeah!

0: 2026년 6월 4일 목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록셋의 노래 Dressed for Success였습니다. 비가 와요 어디가? 5678번으로 아 번호 좋으시네. 사진 보내주셨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파주에 비가 옵니다 그러셨어요. 와 어떻게 아니 그 별로 멀지도 않은 파주에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양평댁님도 비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양평댁님은 양평에 계세요? 아, 그 여기도 그럼 비가 내릴만도 한데 약간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날씨인데 찰손 부러워서님이 이런 날씨 정말 싫어요. 선곡으로 리듬을 그러셨어요. 서울향기님도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네요. 천둥 소리도 요란하고요. 저는 이런 날이 좋아요. 그러셨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날이 좋으시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날씨 정말 싫어요. 그러시고 2363번으로 연민 노노노 한동준의 FM팝스는 사랑입니다. 그러셨어요. FM팝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시판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리틀 리버 밴드의 론섬 루저, 이어서 30 스페셜의 Caught Up In You, 그리고 이어서 댄 포겔버그의 The Power Of Gold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론섬 루저, 리틀 리버 밴드의 노래는 이승준 씨가 신청하셨어요. 어제 선거 날도 일이 많아서 출근하고 야근까지 했더니 오늘은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네요. 몸은 피곤하지만 좋은 음악 많이 들으면서 일해야겠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긍정적인 사고. 예. 이왕 몸이 좀 피곤하지만 예. 좋은 음악 들으면 좀 낫죠. 그래도 피곤해서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음악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의 Desperado and Sally의 Both Sides Now.

0: Ja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얼마 전에 30살의 딸이 취업과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은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서 1년, 졸업하고 동탄에서 3년 동안 혼자 생활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으로 떠날 때도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렇게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출구로 점점 사라져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내도 저처럼 눈물을 흘렸죠. 1985년 2월, 당시 17살이었던 저는 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목포로 떠났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서는데 엄마는 질퍽거리는 신장로길을 우산도 없이 고무신을 신고 따라오셨죠. 읍내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즈음에 이슬비는 어느새 굵은 봄비가 됐고 버스에 탄 저는 엄마에게 창밖 너머로 어서 가시라고 손짓을 했지만 엄마는 비를 맞으시면서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탄 목포행 시외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엄마는 그 자리에 계셨고 저는 엄마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결혼하신 엄마는 그 집으로 시집가면 밥은 굶지 않을 거라는 중매쟁이의 말에 설득돼서 3살이나 어린 아버지와 결혼해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모셔야 했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에 시집온 엄마는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낳은 일곱째가 바로 접니다. 비록 섬마을에 있는 학교였지만 우등상을 놓치지 않고 매년 반장을 하던 막내 아들이 어미 품을 떠나 객지로 유학을 간다니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죠. 40여 년이 지나서 제가 딸을 미국으로 보내고 나서야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엄마의 눈물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엄마를 떠나 보내드렸듯이 언젠가는 제 아들과 딸이 저를 떠나보내고 추억할 날이 오겠죠.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 맛있는 거 드셨냐고 여쭙곤 했는데 지금은 전화를 드릴 엄마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럽고 좋은 아들이었는지를요. 화창하고 아름다운 5월은 매년 옵니다. 하지만 2026년의 5월은 왠지 모르게 서글퍼지네요.

0: 내 마음의 보석송.
1: 타유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 The Old Oak Tree. 토니 올랜도 앤 던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김행석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 좀 아프네요. 네. 엄마에게 자랑스럽고 좋은 아이들이었는지 아프네요. 네. 6312번으로 부모에게 자식은 늘 애틋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돌아가신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뚱님님이 사연자님 슬퍼하지 마세요. 공감되는 마음 우리 모두 추억을 회상하면서 지내요 그러셨습니다. 6755번으로 인생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참 대견하다 하셨을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하셨어요. 송은주 씨, 우리 큰아들 8년 전에 캐나다 보낼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은 결혼해서 손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늘 걱정인데, 아유, 얘가 그냥 어디, 뭐, 먼 곳에 가면은 제대로 잘 밥이나 좀 먹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어떻게든 그냥 잘 살죠. 네. 5239번으로 이미 그런 아드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무척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네. 김행석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만 검색하셔도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요.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아, 뭐 여러분이 뭐 편지 형식으로 누구에게 보내는 뭐 그런 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옛날 얘기도 좋고요. 현재 진행형에 뭐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또 사랑에 빠진 얘기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Gloria Estefan, 1, 2, 3, Spice Girls의 Spice Up Your Life.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교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카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라스트 쇼츠 세일링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롬, 징기스칸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로마 로마 로마로 잊지 맙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을 할 리는 독일 그룹인데. 징기스칸의 롬으로 한동준의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554번으로 경의선은 한 번 놓치면 15분에서 20분 기다려야 하는데 눈앞에서 놓쳤어요. 겁나 뛰었는데. 위로의 신청곡 들려주세요. 제가 신청곡은 못 띄워드리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좀 위로가 될 거예요. 아이고. 누구나 다 받는 커피 쿠폰이 아니거든요. 자, 한동준의 팝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The Dooleys Wanted, ABBA의 Voulez-vous, 그리고 아라베스크의 Fly High Little Butterfl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파주 노을님이 날은 흐렸으나 우리의 신명을 막을 수 없다. FM팝스 만만세. 갈 길이 우리의 육회를 키워주셔서. 육회? 그 먹는 육회요? 죄송합니다. 북한산 그녀님이 아, 시험 공부하다가 졸려갖고 걸으러 나왔는데 듣는데 음악이 너무 신나고 좋아요. 졸음이 싹 달았어요. 그러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디님이 고양시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손님도 뜸하고 덥고 졸린 오후 시간 지난주에 동준님이 보내주신 커피 쿠폰으로 시원하게 한잔하면서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받기 힘든 커피 쿠폰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노래. 아, 피부 브라이슨 부고가 떴어요. 지난 6월 2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6월 2일. 75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피보 브라이슨 노래 들어야죠. If ever you're in my arms again. 그리고 제임스 잉그램. 제임스 잉그램도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I don't have the heart까지 두 곡입니다.

You're done.

클로딘 롱즈의 해피 톡에 이어서 카펜터즈의 잠발라야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590번으로 저희 아빠 세대 FM 팝스 우리 아빠의 어머니이신 친할머니 병문안 왔습니다. 병원 생활 지금 2년째. 우리 할머니 이제 하늘 날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왔습니다. 할머니 천국에서는 건강하시고요. 저를

알아봐 주실 거죠? 할머니 사랑합니다. 드셨어요. 뭐 지금 소나기가 내리다가 금방 멈추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진희 씨가 소나기 막 내리다가 25분 만에 해가 납니다. 신기한 하늘이에요. 준호맘님은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네요. 장보러 가려다가 급 귀환했다고 그러셨어요.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조윤진 씨가 또 소나기 오다가 해가 쨍하니 더운데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소나기가 오락가락할 때는 꼭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무님은 음악 들으면서 치매 예방차 영어 필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은 덥고 시원한 물가와 수박이 아른거립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야. 영어 필사.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자, 노래 이어집니다. Callum Scott의 노래 You Are The Reason 그리고 Ed Sheeran의 Perfect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Glenn Frey의 노래입니다. The One You Love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보면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가장 알차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곁에 누가 없다고 쓸쓸해하기보다 나만의 홀로움을 유쾌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외로우십니까? 혼자서 뜰 앞에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김완선 나 홀로 뜰 앞에서. 나은선 씨 홀로 운동 나왔어요. 빈명자 씨 맞아요. 저는 홀로움 그 시간을 정말 즐겨요. 예 맞습니다. 뭐 등산을 하든 자전거 라이딩을 하든 누군가와 맞춰서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가끔은 나만의 리듬으로 내 리듬을 끊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간. 그래서 이 홀로 뭘 하는 이 시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요 속으로는 혼자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으로 2시간 꾸며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김성호 씨의 노래 김성호의 회상 8491 정순자 씨가 신청하셨고요.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는 이보미 씨 0231번으로도 역시 신승훈 씨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윤희영 씨가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듣고 난 후 학창시절 수학여행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나오니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예, 이 노래 속에는 이렇게 추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그 움직였던 모든 모습들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김태수 씨,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지더니 맑게 개네요. 조명희 씨도 역시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시원해요. 이게 지금 곳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도 있고요. 지금 목동, 지금 3층이잖아요. 제가 스튜디오가. 3층 크기만한 요 나뭇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국에 올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내렸냐는 듯 지금은 또 맑아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자, 오늘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세요. 7896번으로요. 이선희 알고 싶어요 청해 주셨어요.

서영은 사랑하는 날에 3912 오종현 씨, 조명희 씨 많은 분들이 서영은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인데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 연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죠.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131번째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어요. 7712번 우리 셰퍼드 딸과 함께 사진 보니까 셰퍼드 딸이에요? 가만히 잘 앉아있네. 산책하다 보니 장미꽃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어때요? 멋지죠? 예, 장미꽃도 예쁘고 우리 따님도 예쁘고 멋져요. 4월과 5월의 노래 장미를 신청하셨는데 이금영 씨도 역시 같은 노래를 정해주셨군요. 장미 띄워드립니다.

4월과 5월 장미에 이어서 홍수철 장미빛깔 그 입술 9854 청근단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장미 노래가 두 곡이었네요. 그렇죠? 4773번 오늘 친정아버지 일곱 번째 기일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바삭한 치킨이 드시고 싶다 하셨는데 결국 그걸 못 드시고 가셨어요. 그 후로 치킨만 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라는 글이에요. 예, 정말 그러시겠네요. 자, 기운 내시고요. 4865번 수박 무 두 개, 양배추, 양파 3kg 이걸 쥐고 걸어오는데요. 소나기가 왔어요. 뛰지도 못하고 더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뭐 어디 뭐 좀 비를 피하러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뭐 그 상황에서는 그냥 비를 다 맞고 계셨나 봐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4278번으로요.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거의 동시에 군대에 갔거든요. 그런데 아니 벌써 그러니까 괄호 열고 미안하지만 아니 벌써 제대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서의 시간은 달랐겠지만요. 덕형, 민재, 준영아 제대 축하해 라고 글 주셨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또 전역하면서 만날 수 있고 가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덕형 씨, 민재 씨, 준영 씨 모두 모두 전역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724번 그리고 141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마야, 나를 외치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SG 워너비의 Timeless. 오혜경 씨가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주영훈, 이혜진 함께 부른 우리 사랑 이대로 두 곡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소나기가 몇 차례 와서 그런지 이클립스의 노래 소나기를 7004 이현숙 씨, 장덕수 씨, 3857 외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길은정 씨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245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2부 첫 곡이었어요. 자, 우리 소중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해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2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류지송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주석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6년생 중고등학교 시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송탄제일교회에 다녔던 이주석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만나 친해져서 중고등학생 시절 동안 고민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이주석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세아 연합 신학대에 진학했는데요. 제가 지방대학교로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자주 못 만나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건너 건너 부산에 산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네요. 바쁘게 살다 보니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60이 넘었어요. 더 늦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석, 나 류지송이야. 꼭 만나고 싶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안재욱 친구. 1966년생이시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송탄제일교회에 다니셨던 이주석 씨.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세아연합 신학대에 진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셨죠? 류지송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1번째의 만남 기대해봅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 이쪽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모처럼 혼자인 날입니다. 최희숙 씨가 사연 주셨는데 오롯이 혼자인 오늘이 참 좋아요. 가요 속으로 오늘 시작할 때 혼자 있는 외로움, 뭐 홀로움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도 참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 최희숙 씨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죠? 제가 좋은 노래 또 띄워드립니다. 0524 하정숙 씨, 이현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악뮤, 기쁨, 슬픈, 아름다운 마음.

이치현과 번님들 다 가기 전에 김은아 씨 0049번 외에 많은 분들이 이치현 씨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멋진 선배님이시죠. 음악들도 너무 좋고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5664번으로요. 아들이 혼인 날짜를 받았네요. 요즘은 둘이 알아서 결혼 준비 잘 한다고들 하는데 대견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강하게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 아이들이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좀 섭섭할 정도로 알아서 다 준비한다고 하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커피 한잔 하시고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흔들리는 나무 같다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가요 속으로 해서 들려드리는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흔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583번 오늘 양파 캤어요. 먹을 만큼은 캔 것 같아요. 내일은 감자를 캘까 하는데 힘들어서 생각 좀 해보고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먹을 만큼이에요? 아니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식당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건가? 아니 이렇게 양파를 먹으면 속 매워서 어떻게 자 아무튼 건강 생각하시면서 내일 감자 캐는 작업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전인숙 씨,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고 지나간 자리엔 진한 풀꽃 향이 남았어요. 산책하기 딱 좋은 오후.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걷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전인숙 씨, 걷기 딱 좋은 시간. 해도 살짝 사라지고 약간 흐린 듯하고 좋은데요.

서울의 달 송가인 0385 박지연 씨 신청하셨죠. 그 전에 들었던 이태원 씨의 고니 661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고니를 듣고요. 0946번으로 고니를 듣다가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셨는데 나라도 날개가 없고 울어도 눈물이 없어라. 그냥 다 그래요. 토요일에 말이죠. 가요 속으로 해서 동요 듣는 코너가 있는데 동요 듣다가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추억 어린 노래들이 쓱 듣게 되면은 이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것보다 어딘가 요 사이사이로 이 폐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감수성이 있으신 거니까 좋은 일 아닐까요? 제가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쿠폰 받으시면 눈물 쏙 들어가실 거예요. 그쵸? 아까 울다가 지금 또 웃으셨죠? 울다가 웃으면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정혜선 씨, 돌아가시는 엄마랑 친하게 지내시던 할머니께서 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도 많이 생각나고요. 오늘부터 으쌰으쌰 하면서 라디오 듣습니다. 예, 정혜선 씨,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슬픈 인연, 나미 씨의 노래죠.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정보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관우 씨의 길이었습니다. 이신영 씨가 신청하셨고요. 오늘 베스트 신청곡 SG 워너비의 노래 타임리스를 신청하신 오혜경 씨예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532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사랑의 열병이든 삶의 고단함이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해요. 심리학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밤을 지새우며 했던 1년 전의 고민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생을 뒤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먹구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흩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듯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태풍을 만났을 때는 안전한 곳에서 태풍이 지나갈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거죠.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일 거라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처럼

0: 리사 오노의 노래 I Wish You Love, 홍영매님 정하신 곡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조언을 하지만 고민이나 또 아픈 일들을 오래 잡고 있을 이유가 없죠. 붙잡아야 될 일 또 내버려 둬야 할 일을 구분해서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일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들에 매달려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도전은 지금 바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땐 흘러가는 시계 초침에 맡겨보는 겁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 사이버대에서
4: 숨실력자
3: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4: 숨실력자
3: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4: 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0: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유빌롱 투미에는 0537님 정하셨고요. 칼리 사이먼 You Are So Vain 0707님 정하신 곡입니다. 북한강의 빗방울 소리가 쓸쓸합니다. 퇴근길에 양수리에서 시장에 가 파전에 막걸리 생각이 나네요. 길병준님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 없이 버스 탔는데 걱정입니다. 가제트님이 계신데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배로님은 횡성에는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아까 낮에 보니까 목동 쪽에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그죠? 바람과 비가 지금 곳곳에서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도 내리고 조심들 하시기를.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노래들도 있고요. 잔뜩 찌푸린 날씨가 금방 소나기라도 내릴 듯합니다. 더위를 식힐 시원한 음악이 필요한 시간 하시면서 9025님 정하신 곡입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내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노래들. 오늘은 박희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셋째 임신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 챙기랴 출근 준비하랴 입덧으로 힘들지만 잘 버텨내고 있답니다. 천사 같은 아이가 또 한 번 찾아와 줘서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요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0: 오늘 내가 사랑한 노래들 박희정님이 보내주신 지금 셋째를 임신 중으로 직장 생활까지 하며 입덧까지 힘들지만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신 세 곡 포스트 말론의 I Like You 그리고 제이프 버넷의 Call You Mine 마룬 5의 Sunday Morning이었습니다. 선물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은하수 510님이 새아이의 엄마로 직장인으로 와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응원합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4분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저녁 스케치 날씨입니다.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난 곳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낮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져 불볕더위가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오늘 밤에도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충북 지역에는 최대 60mm, 강원 북부에는 최대 8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호남 지방은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늘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일교차는 오늘보다 크겠고 낮에는 오늘과 거의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를 밑돌아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24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포항과 울산 등 일부 동해안의 경우는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수원에도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히려 시원하긴 합니다. 스칼렛님, 금베이 댄스 밴드의 레인 청하셨고요. 맑았던 하늘이 어느 순간 잿빛이 됐습니다.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부는지. 흐린 날씨에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하셨어요. 5171님. 독일에도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독일에는 춥다 소리가 날 정도로 날씨가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이순덕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30년 동안 매일 유치원 아이들과 잠모들 사이에서 동화나라 같은 삶을 살다가 지난 3월부터 자유인이 됐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했고 손주들도 다 초등학교 입학하니 노래 교실도 다니고 복지관도 다니면서 남은 시간 여유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15년 전 뇌출혈로 고생하시던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엄마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엄마를 보러 갑니다. 열무김치며 만두며 피자며 드시고 싶다는 주문대로 가지고 열심히 갑니다.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멀리 사는 큰언니가 엄마를 뵙겠다고 와서 같이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피자예요. 하니 소녀처럼 해맑은 웃음을 보이십니다. 큰애도

멀리서 힘들게 뭐하러 와? 하시면서 엄마는 큰 언니에게 피자 한 조각을 건네십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 드세요. 하는 언니는 옛날 이야기로 엄마의 기억 속 추억 여행을 합니다. 나보다도 시골 생활을 더 많이 했던 언니하고는 이야기거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단과 작약을 유난히 좋아하셨던 아버지. 그 꽃을 예쁘다고 할 시간도 없이 힘들었다는 엄마의 시집살이 이야기로 엄마의 면회를 끝내고 요양원을 나와 내가 올해 처음으로 만든 손바닥만한 텃밭에 고추 열 포기 심은 것도 보여주고 토마토 가지 몇 포기 심은 것도 자랑을 하고 그렇게 짧은 만남 뒤 언니와 터미널에서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아직도 엄마가 살아계시고 나이가 많아도 자주 안부를 물어주는 형제가 있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고 향기를 뿜어내고 또 사라지며 그렇게 계절은 야속한 시간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엄마의 건강이 그대로라도 멈추기 바라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돌아오는 봄에도 또 그 다음 봄에도 목단꽃 작약꽃 이야기와 엄마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이쁜 이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이경선님. 엄마라는 이름은 생각만 해도 먹먹해져요. 바위나리님. 우리 엄마도 피자 좋아하셨는데 피자 얘기하니 엄마가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머님 건강을 기원해요 하고 윤진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 그냥 그대로라도 오래오래 같이 하시길. 사연 주신 이쁜 이모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다성회에서 동해 여행을 하고 포천으로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고 8149님 정하신 Stand By Me 존 레넌의 노래였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6: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에

0: 놀라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하늘은 거무스레하고 가는 빗방울과 사나운 바람이 불어대는 스산한 날씨. 이런 날을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5824님 무디블루스의 멜랑콜리맨.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빗방울 소리가 후두둑 초록의 잎새들을 싱그러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며 음악 듣고 있습니다. 9698님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 A Love Idea 데이비드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휘청거리는 저녁입니다. 남편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음악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하셨어요. 8839님 교통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포 인천 간 지하고속도로 대형사고로 2-3차로가 막혀있다고요. 인천 방향으로 가시는 분은 우회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0830님 보내주셨습니다. 김포 인천 간 지하고속도로 대형사고로 2-3차로 막혀있다고요. 인천 쪽으로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

0: 대란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베이지스의 노래 캐러반세리는 7024님 정하셨고요. 다나 위너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컨퀘스트 오브 패러다이스 1415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인천인데요. 야간 근무를 위해서 출근 중인데 112번 버스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마침 비도 오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셨어요. 5765님 야간 근무 출근 중이신데 저녁 잘 챙겨 드셨죠?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5780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드네나 아무회 소녀에서 여인으로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 과일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지닌 이 과일,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소염, 살균,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페릴릴 알코올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일이 여름에 좋은 이유,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벗지, 붉은 과즙에 특별한 풍미가 있고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검붉은 과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BJ 토마스의 노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우다다다님이 정하셨고요. 루퍼트 홈스의 Escape는 블루 카페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과일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지닌 이 과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이죠. 특히 여름에 좋은 이유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 열대야로 인한 그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벗지라고 하죠.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검붉은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문자메시지 샵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내일 우리 김복순 여사님 뵈러 갑니다. 우리 큰딸이라고 저 만취해서 벌써 손짓하는 게 보이는 듯합니다. 아유,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잘 다녀오셔요. 홍은경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이어진 마이클 부블의 That's All은 김미진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과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이 과일, 우리말로는 벗지, 붉은 과즙에 특별한 풍미가 있죠. 이 과일은 체리였습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체리로 된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8962님. 1년 전쯤부터 수면제 복용을 끊고 자연식으로 체리와 수면 영양제 꾸준히 복용으로 많이 회복하고 있는 1인입니다. 공장맘님, 하루의 일과 마무리하고 저녁 스케치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9107님, 0408님, 제니퍼님까지 다섯 분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하루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바람 따라 마음도 쉬어갑니다. 3761님, 존 덴버와 프라시도 도밍고, Perhaps Love.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 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송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낙엽은 썩어서 너에게로 가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데 너는 지금 어느 곳 어느 사막 위를 걷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바람 부는 들녘에 서서 사라지지 않는 너의 지평선이 되고 싶었다.

이것은 지인의 너에게. 오늘도 상처받지 않는 날이었기를. 하루가 따스함으로 물들었기를. 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운이 비켜가지 않았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요. 잠시만 곁에 있어 달라고. 그런다고 마음이 다 아물지는 않겠지만

딘 가운데 마틴의 댄 가운데 살루이 조 다상의 노래 2380님 정하신 곡입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자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0: 날아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올드팝은 배미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5: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햇살 바람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로보의 노래 Will be one by two today.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만국기처럼 펄럭이는 현수막 사이로 당선 사례 깃발이 내걸리기 시작했죠. 밤샘 개표 결과 못 본 분들도 반복 재생되는 당선과 낙선 뉴스 보셨을 텐데 박제된다고 해야 하나요? 수락연설과 패배 인정 인터뷰가 딱 굳어서 남았으니 이제부턴 각자 자기 자리 잘 지켜갈 수 있겠죠. 소나기가 한바탕 내린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이렇게 큰 산 하나 넘었으니까요. 이제부턴 넓은 들판 걷는다는 기분으로 앞서 걷고 따라 걷고 그렇게 함께 걷는 동행 기대해 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0: 어제보단 오늘이 낫길, 오늘보단 내일이 낫길 바라면서 다섯 손가락 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함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가 내려서 조금 쌀쌀하긴 한데 이제 여름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 여름 앞두고 얼려먹는 제품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려먹는 젤리, 얼려먹는 우유, 얼려먹는 요구르트 그뿐인가요? 두부, 블루베리도요. 얼려먹으면 더 영양적으로 효과 만점이라는데 아유 뭐 그럼 뭐예요. 그나저나 우리 집 그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꽉꽉 차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우리 집 냉동실 공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 냉동실에 이런 거 숨어 있다. 얼린 고기, 얼린 떡, 얼린 생선, 얼린 피자. 뭐가 있을까요? 또 예, 넣어둘 때는 금방 먹을 거야. 금방 먹어야지 했는데 아직도 꺼내지 못한 냉동실 상태의 것들 있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지.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세요.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쑥 실력자
1: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2: 쑥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계속 오는 날 이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하신 호레노트님의 신청곡 같은 하늘 아래 조아문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행복동 볼륨 더 올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늘봄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의 냉동실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5878번님. 어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묵 꺼내서 어묵국 끓이고 있고요. 김치전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딱이죠? 네, 이만한 게 없네요. 7769번님은 전 3년째 얼어서 화석이 돼 있는 블루베리가 있어요. 아, 언제 한꺼번에 갈아 먹어야 되는데 냉동실 열 때마다 늘 찌러옵니다. 근데요, 이거 3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냉동실에 한 1, 2년 된 생선도 있고 기네들 열 때마다 째려보긴 하거든요. 눈이 마주쳐요. 너 언제 나올래 하고. 근데 저는 다른 분이 글 보면서 위로받았잖아요. 15년째 냉동실에 있는 것들도 있네요. 7557번님, 신혼여행 때 일본에서 사온 흑설탕이 있거든요. 지금 첫째 중3입니다. 먼저 첫째를 낳으신 건 아니죠. 나중에 헤어지면 설탕 반 갈라 가지자 이랬습니다. 이 설탕이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8244번님, 15년 전에 베트남에서 산 로얄젤리 냉동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까요? 아, 이것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뽀이원님, 건조된 해초류요. 15년째 냉동실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사 갈 때도 같이 가요. 버리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고. 근데 이거 안 드실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바다에 풀어줘야 되나? 5325번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샤프예요.

왕지인님과 함께 작품 하나, 난 아직도 널, 그리고 이 곡은 군대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라고 7799번님이 제이에게 신청하셔서 사막오장 앨범에서 들었고요. 다 잘될 거야, 이 곡은 여행 스케치가 불렀습니다. 행복동 얘기에 냉동실을 다들 열어보셨대요. 0962번님은 와이프가 좋아해서 대봉 홍씨 냉동실에 랩 씌워져 있습니다. 8820번님도 얼른 홍씨 있네요. 더울 때 샤베처럼 먹으려고 두었던 홍씨 두 개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얘가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겠는데요. 1841번님, 저희 부부는 낚시 취미가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낚시 다니는데 작년에 잡아다 둔 쭈꾸미도 들어있고요. 얼마 전 잡아온 갑오징어도 들어있어요. 야, 여기 보물창고다. 이제 한치 잡아다 넣어야 하는데 얼른 지인들에게 나눔해야겠습니다. 6125번님은 보리 칼국수 면이 있어요. 작년인가 지작년인가 엄마와 식당에 가서 보리 칼국수 먹고 맛있어서 가족들 해주려고 면을 사왔는데 아직도 냉동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칼국수 내일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버려야 되겠죠? 3584번님, 우리 집 냉장고 깊숙한 곳에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청국장이 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아프시기 전에 해주신 건데 다 먹고 한 덩어리 남았는데요. 차마 그걸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냉동고 꼭꼭 넣어두었죠. 굳게 얼린 청국장 덩어리 그거 보면은 내 마음도 돌덩어리가 됩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한 15년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먹먹해집니다. 써니님의 신청곡인데요. 이승재가 부릅니다. 아득히 먼 곳.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광고 전에 들으신 곡 겨울바다님의 신청곡 최진희 물보라였고요. 착한 여우님과 함께 김수철 내일 들었습니다. 0762번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용하고 싶다고 당차게 말하던 딸 자격증 따고요. 지금은 미용실 스텝으로 일하면서 손목이 아파서 병원 치료받으면서도 매일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 보면 짠하면서도 얼마나 대견한지요. 힘든 티 안 내고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고요. 늘 딸의 모습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네 따님의 꿈을 그 열심을 행복동도 응원합니다. 럼블피쉬 으라차차 1부 끝곡으로 들려드려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6276번님께서 우리 집 냉동고 자랑 좀 할까요? 문을 열면 친정엄마가 손수 빚어 보내주신 손만두 쑥개떡이 차곡차곡 들어있습니다. 바쁜 날엔 그냥 꺼내 쪄먹으면 되고요. 힘든 날에 먹으면 왠지 위로도 되고요. 엄마 손맛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냉동고 열 때마다 든든합니다. 우리 엄마 최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김규리, 타이미가 함께 부른 곡 들었습니다. 용강님도 그렇고 코수당님도 현주님 어디 가셨어요? 왜 부재 중이에요?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현주님은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서 제가 요 며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길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곳에 저는 있을 거고요. 예, DJ 현주님이 오랜만에 가는 쉼인 만큼 잘 쉬고 또 잘 충전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로 오셨네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0: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앨범에서 들었고요. 창수님과 함께 마법의 성 더 클래식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나오는 노래들이 어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들인지 신기한데요. 맥가이버님 그러게요. 그리고 버스에서 다 함께 기사님이 딱 틀어주셔서 함께 듣는 행복동은 더 행복하죠. 그레이스님이 알려주셨는데 의정부 3번 버스 기사님께서 저희 행복동 틀어놓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0962번님은 2층 광역버스 기사님이신데요. 매일 청취하고 계시대요. 김포에서 당산역 가는 6601번 감사합니다. 제키리님의 신청곡 양수경이 불러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캔디핑님이 신청하신 진시몬 애수 권호정님과 함께 주병선 들꽃 금단님 들으셨나요?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함께했습니다. 시하호호님 작년 쌍둥이 손자들 돌 지난 기념으로 처음으로 사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아직도 냉장고에서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입가에 잔뜩 묻혀가면서 어찌나 잘 먹든지요. 그때 추억 너무나 소중해서 추억과 함께 얼려 잘 보관 중입니다. 은우, 은수, 둥이 손자들 너무 보고 싶어요 하셨고요. 0412번님 얼마 전에 냉동실 정리하면서 고민하던 게 생각나는데요. 한 12년? 13년 된 것 같은데 발렌타인데이 때 받은 생초콜릿 냉동실에 있습니다. 그간 냉장고 청소 여러 번 했는데도 정리되지 않았던 거. 먹지 못하는 건 알지만 버리지도 못하겠어요. 냉동실에 그런 거 많죠. 버리진 못하겠고 또 먹지도 못하겠고. 히어로님, 전 냉장고에 바지락이 쫄고 있어요. 이게 냉동실에 오래 있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쫄아버리거든요.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도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먹을 건 아닌데 여름이면 봉숭아 물들이고 다시 한번 드리려고 꽃이랑 잎 얼려놓았습니다. 손녀랑 같이요. 예쁘게 손녀와 하시려고 봉숭아 잎. 6002번님은 얼려놓으셨네요. 민원입니다. 4450번님. 아니 왜 냉동고 얘기는 해서 주말에 냉동고 정리 좀 하자더니 냉동실 전을 들먹이면서 제발 좀 음식량 좀 줄이라고 잔소리 폭격.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요. 바람도 불고요. 비도 오고요. 얼른 들어가세요. 예, 제가 잘못했네요. 유리벽 걸어놨습니다. 신영원이 부르고요. 3956번님의 신청곡이에요.

0: 자전거 탄 풍경 봄을 4536번님과 함께 들었어요. 2415번님의 신청곡 딱따구리 앙상블 지울 수 없는 사랑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7491번님이 지금 지방에 출장 간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당신도 동행 들으면서 냉장고 정리하는 거 아니지? 왜? 맨밑 서랍 검은 봉지는 열지 마. 그래서 지금 열어봤더니 5만 원권 4장이 있어요. 여보 이거 내 거야. 아니 얘기하지 마시지. 그건 여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 오늘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정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고 푸짐한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조강.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떡볶이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네, 행복하게 걸으셨고 또 열심히 걸으셨죠. 여러분 응원하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하림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저는 아나운서 최정훈이었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꽃이 있습니다. 달맞이 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질 무렵 꽃잎이 열리고 아침이면 시들어서 달을 맞이한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노란색의 작고 수수한 꽃이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에 피어나다 보니 독일에서는 이 꽃을 밤의 양초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달맞이 꽃처럼 낮보다 밤이 더 편한 분들이 있어요. 낮의 속도엔 어쩐지 숨이 가빠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지개를 켜는 분들. 애써 환할 때를 꼭 맞춰야 하는 건 아니죠. 어둑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 고즈넉함과 넉넉함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이 딱 그런 시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제휘가 부르는 Dear Moon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달맞이 꽃은 야행성 꽃이에요. 흔히 꽃은 날이 밝아야만 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밤을 선호하는 꽃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름밤에 하얗게 벌어지는 밭꽃도 있고요. 여기에 우리 상상력을 조금 더해보자면 낮 시간대는 좀 경쟁이 치열하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꽃들이 일부러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20%.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곡이었습니다. 신이님이 청해주셨던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그리고 K2 김성면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었나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달 맞이 꽃, 달을 맞이하는 꽃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9024번으로 또 저도 밤이 좋아요. 이슥한 밤 모두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 때쯤 혼자만의 방에 들어와 레인보우를 켜놓고 책 한 권 펼쳐놓는 이 시간이 더없이 편안한 나만의 휴식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밤이 주는 편안함을 지금 느껴봅니다. 보내주셨나요? 사실 이 시간에 꿈꿈에 눌러와 주시는 대부분의 많은 꿈꿈 가족들은 아마도 올빼미, 부엉이 성향이신 분들, 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야근하고 지쳐서 돌아가시다가 뭐 듣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잘 오셨습니다. 주차장에 앉아 꿈꿈을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몸은 분주하고 마음은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고요해서 좋습니다. 조금만 더 듣다가 집으로 들어갈게요. 1967님, 네, 아직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꽃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약용으로도 쓰이고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었네요. 로하맘님. 아, 분홍색 달맞이꽃도 있군요. 노란색은 정말 달빛을 옮겨놓은 것 같이 정말 환하고 예쁘던데 분홍색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 노래는 아까 5802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정현준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들판에 걷던 소년과 소녀에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소년과 소녀는 수수단 속으로 함께 비를 피한다. 빗속에서 어깨가 가만히 닿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녀는 소녀를 업고 물이 불어난 개울을 건넌다. 소녀의 분홍 스웨터처럼 밝으스름한 미소가 지어지던 이야기. 만약 그 비가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끝내 가까워지지는 못했겠지. 6월은 소나기가 잦은 계절이다. 예고도 없이 쏟아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춰버리는 이 비가 가끔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이별, 갑작스런 실패, 불시에 찾아온 상처, 피할 새도 없이 흠뻑 젖어버리는 순간들. 하지만 생각해보면 소나기를 맞은 자리에서만 또 피어나는 것들이 있다. 소년과 소녀가 비를 피하며 마음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던 것처럼 한 번쯤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도 소나기가 내렸다면 그건 당신을 더 깊어지게 하는 비가 아니었을까. 소나기는 결국 그친다. 그리고 그 자리엔 이전보다 더 맑게 씻긴 하늘이 남아있을 거라 믿고 싶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예민의 노래였습니다.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자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소리질러 고려 기프트 반총물 굿즈 반총물을 고려하라 Here we go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하나미코님 신청곡이네요. 주얼리의 투나잇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0: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바탕 요란하게 소나기가 내리더니 선선한 바람이 좋은 밤입니다. 6276님. 아, 참, 요즘 장 보러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초록초록 소복이 쌓인 매실.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성시경의 희재,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선선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었는데 밤바람이 참 시원하고 좋아요. 4664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있

열대야 얘기도 슬슬 나올 텐데, 그게 오기 전에 이 여름밤의 바람을 마음껏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61번으로도 한바탕 소나기에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험난한 퇴근길이었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시원한 밤 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비가 예고되어 있었나요? 갑자기 쏟아져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라디오를 귓가에 놓고 늘 듣고 있는데 문득 남편이 중고로 구해준 이 라디오가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꿈꿈과 함께 할수 있게 해준 라디오라고 366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사진은 안 보내셨네요. 저는 오래된 라디오 사연을 받으면 꼭 그걸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시간 되면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산이 레이나가 함께 부릅니다. 한여름밤의 꿀, 아몰랑님이 청해주셨네요.

노을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3204번으로 정해주셨던 루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비슷한 길이에 굉장히 긴 제목들이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클립스의 소나기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사연들이 올라올지 매일 이 시간이면 괜히 기다려져요. 502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괜히 궁금해집니다. 후회 없이 사는 건 뭘까요? 그냥 오늘 밤에는 나의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하루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와 비슷한 사연이라면 또 위로가 되고 나와 다른 사연이라면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의 글이더라도 이 시간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어요. 8180님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꿈꿈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치고 힘든 날에도 잠시 머물며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꿈꿈이 있어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이 노래는 감사님, 닉네임이 감사. 감사님이 청해주셨어요. 프리스타일의 노래입니다. Why?

0: 꼬맹이님. 와, 사이 좋은 세상. 10명 중 9명의 BGM이었던 명곡이 나오네요. 하셨고, 인다007님도, 와, 미니홈피 생각나는 노래네요. 하고, 몇몇 분들도 더 보내셨는데요. 어떻게 그 시절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그렇게 대문 배경음악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물론 인기 있는 곡이긴 하지만 유독 그 미니홈피에 많이 쓰였던 기억이 납니다. 프리스타일의 Y였고요. MC 스나이퍼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BK Love.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하림의 출국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이콥 콜리어 브란디 칼릴의 리틀 블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음악의 결이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밤, 음악 듣기 좋은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3: 빌딩앤리치.
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3: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6: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샘 피셔의 This City, 아나 켄드릭,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함께 노래한 True Colors였습니다. 1975번님, 저는요 감기 걸려서 힘드네요. 그래도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 들으니까 피로가 많이 풀립니다. 아이고, 푹 주무셔야겠네요. 감기에는 잘 먹고 잘 쉬는 게 최고잖아요. 오늘은 음악 듣다가 일찍 잠드셔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여기 자꾸 오게 됩니다. 아카시아 꽃향기님, 감사합니다. 자꾸자꾸 오세요. 아담님은요, 늦은 밤 음악이 감미롭네요 하시면서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청하셨어요. 전해드리고요.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스, 더블의 캡틴 오버 하트, 이 곡은 니얼님의 신청곡입니다. 세 곡 이어서 함께 할게요.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겠지. 존재하는 게 허무해. 울어도 지나면 그뿐.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노래 제목이 따로 없이 트랙 번호로만 이름 붙여진 이소라 7집 앨범에서 트랙 9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문득 이 곡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잘 떠오르지 않네요. 이소라의 트랙 9에 이어드린 곡은 자우림의 샤이닝 8004번님 신청곡이었고요. 전람회 새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오늘은 분당에서 평소에 듣다가 광주광역시 부모님 댁에서 레인보우로 잘 듣고 있습니다. 0001번님 이렇게 장소를 옮기셔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인기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앙빵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밥 딜런의 노래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 Blowing in the Wind, 몬다 셰퍼드의 Alone Again이었습니다. 딸기 조아님,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주실래요? 우리 아들 승기의 24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새벽같이 아르바이트 가는 아들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딸기 조아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아드님 생일 시작하는 밤이 축하드려요. 아드님께 전해주십시오. 아날로그녀님, 시밤 애청자님들이 많으셔서 원경님 든든하실 듯요. 여전히 좋은 선곡들 감사히 듣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깊은 밤에 깨어서 함께해 주시니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요. 외롭지 않습니다. 1부 마지막 곡 트리오 몽마르트의 연주 까사 돌체 카사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T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랭머 구스타브슨의 The Summer Nose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밤을 건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계신 곳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십시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진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 릴리안 부트의 Am I Blue였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앞서 사연 보내신 아카시아 꽃향기님께서 매번 2시까지 버텨야지 다짐하면서 스르륵 잠들어 버린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2부까지 오셨을까요? 신청곡 준비했는데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듣고요. Boyz II Men, End of the Road, 마이클 런스트락, Paint My Love 세 곡 이어집니다.

0: 소유 백현이 노래한 비가 와, 이적의 레인, 조트리오 눈물 내리는 날 세 곡 함께 했습니다. 꿈꾸는 먼지님께서요. 달리다와 알랭들롱이 함께 부른 빠롤레 빠롤레 추천드립니다. 캐러멜, 붕붕사탕, 쇼콜라까지 한 곡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요?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1: Je ne sais pas ce qui m'arrive ce soir. Je te regarde comme pour la première fois.

달리다 알랭덜롱이 함께한 빠룰레 빠룰레 에디드 피아프의 빠담빠담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히어로까지 세 곡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로린도 알메이다의 기타 연주 Going Hom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맘때 찾아오는 비 소식과 끈적거리는 습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가구는 눅눅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켜두는 게 좋죠. 숯을 두는 것도 공기를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적당한 습도는 호흡기나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데요. 다만 제습이라는 말이 담고 있듯이 넘치는 습기를 적절히 덜어내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해가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와 습도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죠. 그렇듯이 내 마음과 관계의 습도도 한 번쯤 살펴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적당한 촉촉함은 공기에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넘치면 또 불쾌해지고 끈적거리듯이 마음도 걱정이 쌓이고 감정이 넘치면 예민해지고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요? 가까운 관계는 쾌적한지 아니면 어딘가 눅눅해진 건 아닌지 한번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좋은 음악으로 기분부터 뽀송뽀송하게 만들어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가운데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프 무곡 이어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오늘 아침도 꿉꿉하네요. 소나기 온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땀 범벅이.

같습니다요.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해야 서로의 관계도 좋아지고 유지할 수 있죠. 계절의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좋은 음악과 좋은 생각으로 잘 조절해 봐야죠. 아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뭐 저는 사실 습도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통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다들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막 아 이러는데 저는 또 이렇게 습습한 느낌이 뭐 공기에도 좋고 내 기관지에도 좋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항상 또 좋은 생각 하시면은 그 안에서 좋은 거 찾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좀처럼 우리가 안 듣던 곡이에요. 말러의 교향곡 하면 우리가 보통 5번의 그 사악장 아다지에토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은 말러의 교향곡 1번 디장쇼 타이탄 거인 가운데 3악장 파이얼리히 운트 게메센 오네츠 슬레펜 듣겠습니다. 말이 좀 길죠. 이 템포 지시를 독일어로 썼는데 엄숙하고 절제되면서도 지루하게 처지지 않게 굉장히 섬세한 주문을 작곡가가 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말러의 교향곡 1번 D장조 타이탄 가운데 3악장 Feie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 엄숙하고 절제되면서도 지루하게 처지지 않게 곡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좀 기묘한 느낌의 곡이었죠. 이 어린이 노래 프레르 자크를 단조로 변형해서 이 아이러니와 풍자를 담아낸 아주 독특한 그런 악장입니다. 이렇게 엄숙하면서도 또 풍자적이고 슬픔과 희극성이 교차하는 말러 특유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오래 음악을 사랑해온 아이였다. 누가 시킨 적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는데 나는 늘 전축 앞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종종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그렇게 음악 듣는 게 좋니? 너무 좋아. 어머니는 잠시 웃다가 내게 말했다. 그럼 한번 불러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을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불렀다. 그 작은 집안에서 아이가 팝송을 열창하는 풍경이 귀여웠는지 어머니는 박수를 쳐주며 웃으셨다.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던 어린 나에게 어머니는 테이프 재생기를 사주셨다. 컴퓨터만한 크기의 노란색 재생기였는데 무엇보다 녹음 버튼이 있었다. 그 버튼 하나로 내 세계는 훨씬 넓어졌다. 그 시절에는 테이프를 문방구에서도 살 수 있었고 문방구 한쪽에는 늘 유행하는 최신곡을 모아놓은 테이프들이 걸려 있었다. 용돈을 쥐고 문방구에 가 테이프를 고르고 집에 돌아와 하나씩 들어보던 시간. 마음에 꽂히는 노래가 나오면 그 곡을 다시 돌려 듣고 또 듣고 마이크 앞에 서서 내가 직접 불러 녹음했다. 테이프는 정말 닳도록 들었다. 어린 나에게 그것은 놀이였고 연습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었다.

조금 시간이 흘러 마이마이라는 테이프 플레이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거의 울부짖듯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겼다. 더 이상 전축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노란 재생기를 들고 있지 않아도 음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다니, 그건 물건이 아니라 사건이었다. 엄마, 저거 사주세요. 저거 꼭.

필요해요. 안 돼.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안 돼. 거절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안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있던 마이마이 한 대. 상자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 진우야. 이 마이마이로 음악 많이 들으면서 오래 행복하렴. 지금 돌아보면 나는 그날 어머니의 사랑으로 음악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조용한 방향으로 굴러간다. 중학교 진학과 전학, 변성기로 달라진 목소리, 학원이라는 구조 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한 나. 어느 순간 나는 음악을 사랑했던 아이가 아니라 남들과 비슷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안다. 한번 사랑한 음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 음악은 우리 안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숨을 쉬며 다시 불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리가 멈춘 게 아니라 잠시 낮아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그 소리는 가장 정확한 순간에 다시 우리를 깨운다.

아, 참 좋네요. 김창훈이 작곡한 회상이라는 음악이었고요. 더 하모닉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서도 함께했던 박종성의 하모니카, 그리고 브랜든 최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방금 색소폰을 연주한 색소폰 연주가 브랜든 최가 쓴 책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한국 이름은 최진우인데요. 제가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예요. 참 음악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람도 아주 성품이 착한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가 2022년에 갑상샘 암 수술을 받고 이후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잃을 수도 있었던 그 시간 동안 호흡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책도 쓰고 근데 만나면 얼마나 유쾌한지 그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어주는 참 아주 귀한 존재예요. 이 테이프에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하고 공테이프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혼자 소중히 듣던 시절, 저도 이 마이마이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도 함께 떠올렸는데요. 그 음반 가게에서 뭐 테이프나 CD 뭐 아니면 LP 이런 것들 용돈 모은 걸로 사서, 그때는 또 이제 그 자기가 편집해서 카세트 테이프 만들었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곡들만 모아서. 지금 생각해도 설레는 것 같아요. 그거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래서 껍데기에다가 막 내가 곡 제목도 쓰고 또 그렇게 해서 선물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는 다 뭐 마이마이 뭐 워크맨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들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음악을 가까이 두고 계실걸요. 한번 음악을 좋아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아당님들은 당연히 공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이렇게 듣고 계시겠죠.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참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뿜이 에미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4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유, 귀여운 병아리 부부.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사랑스러운 딸도 태어나고 앞으로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잘 살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신청하려는데 오늘 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우리 뿜이애미님의 결혼기념일인데 축하드리고요. 신청해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살루타모르, 이짝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뮤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엘가의 사랑의 인사 보내드렸습니다. 이 작품만의 바이올린과 사뮤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뿌미예미님의 결혼 기념일, 4주년 기념일 축하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하나 또 있네요. 5664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북한산 그녀의 생일이네요.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서 인문학 공부를 하며 시험 기간임에도 열공하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클래식에 진심인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응원 보냅니다. 북한산 그녀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웃에 사는 언니 김옥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옥혜 언니께서 우리 북한산 그녀님의 생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 축하 전해주셨어요. 아, 저도 공연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아, 대단한 분이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꿉꿉한 날씨지만 상큼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오늘은 제2번 함께 들어볼 텐데요. 어제 들려드렸던 그 유명한 1번이 강렬한 대비와 극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다면 오늘 들으실 2번은 조금 더 유연하고 춤추는 듯한 매력이 살아있습니다. 브람스는 헝가리 집시 음악에서 들었던 선율과 리듬을 바탕으로 이 무곡들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 2번에서는 느리게 노래하듯 흐르다가도 또 문득 불꽃처럼 살아나는 리듬의 변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마치 즉흥 연주를 듣는 것처럼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브람스가 사랑했던 헝가리 음악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오늘은 2번을 들었습니다.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전희성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거의 매일 이 시간에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만 글을 쓰는 건 처음이네요. 아내가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 못 이루고 음식 섭취량도 많이 줄어든 탓에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어서 지금 동네 병원에서 수액 맞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밖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중이고요.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하면서 후배들에게나 혹은 주례사에서 지혜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덕담은 많이 해줬지만 정작 내 자신은 그러하지 못해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며 아내에게 무척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옆에 있는 당연한 존재라는 생각에 그간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후회가 크네요. 얼른 아내의 컨디션이 회복되어 밝은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래서 그동안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주셨네요. 또 처음 이렇게 신청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환영하고요. 아내분 얼른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일상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멋진 곡도 신청해 주셨어요.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주황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오늘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주는 아이작 스턴, 알렉산더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그리고 밀턴 카팀스와 밀턴 토마스의 비올라, 파블로 카잘스와 마델린 폴리의 첼로 연주로 현악 6중주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동현 씨 이원주 곡 연, 테너 박지민의 노래였습니다. 연, 부부란 건 어떤 연이어서 부부로 만났을까요? 오늘 레지나님의 또 결혼, 아까 전에는 뿌미에미님의 결혼 4주년 병아리 부부였는데 달라스에 살고 계신 레지나님의 결혼 48주년이시랍니다. 깨갱! 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남편분에 대한 우리 레지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낀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부부의 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남편분의 건강 기원하고요, 두 분이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찬란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30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30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30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참 아름답죠.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인데요. 영화 시네마 파라디소 가운데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뭐 주옥 같은 음악들이 많지만 이 음악이 뭔가 막 슬프지도 않은데 아련하면서 옛 생각도 나고 이 영화의 분위기랑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거 아니지 않나요? OST로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네. 콩카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듣기만 하다 글 남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생 단 한 번 주어지는 소중한 아침입니다. 솜사탕같이 부드러워 늘 미소 짓게 만드는 정원 씨와 이 아침을 온전히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유, 너무 따뜻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문어 빅토르 위거의 휘곡 왕은 즐긴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1851년 베네치아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로 이어지는 베르디 중기걸작 3부작의 시작점이 된 작품이기도 하죠. 자, 먼저 등장인물들을 간단히 소개해볼까요? 주인공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 밑에서 일하는 궁정 광대입니다. 공작의 권력을 믿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런 리골레토에게도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딸 질다입니다. 질다는 세상 물정을 거의 모른 채 자라난 순수한 소녀입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보호 속에서 집과 교회만 오가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만토바 공작은 극도로 방탕한 쾌락주의자입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놀이처럼 여기면서 사랑조차 가볍게 소비하는 인물이죠. 마지막으로 스파라푸칠레라는 살인 청부업자도 등장합니다. 돈이면 누구든 죽이는 냉혹한 인물로 이야기의 비극적 결말에 깊이 관여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토바 공작은 이 여자든 저 여자든 다 똑같다는 식의 냉소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Cuesta o Cuella. 이 여자도 저 여자도. 테너 카를로 베르곤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볍고 경쾌한 선율 속에서 이 공작의 방탕함과 무책임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다 똑같아. 사랑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의 태도를 음악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토바 공작은 귀족 여인들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리골레토의 딸 질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난한 학생인 척 질다에게 다가가고 순진한 질다는 그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자라난 질다에게 공작의 거짓말은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이중창을 함께 노래합니다.

에일솔 델라니마, 사랑은 영혼의 햇살,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트르바슈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이 부드럽고 달콤한 선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질다의 순수한 진심과는 달리 공작의 사랑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죠. 그런데도 멜로디는 참 아름답죠. 아까 고영도님이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똑같다는 말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아야 하겠지요 하셨습니다. 참아야 할 말은 참아야죠. 질다를 유혹한 만토바 공작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떠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질다는 그가 알려준 이름 구알티에르 말데를 되뇌면서 사랑에 빠진 감정을 노래합니다. 아, 그리운 그 이름, 사랑하는 이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이름. 그야말로 정말 상사병에 빠진 거죠. 다음에 들려드릴 이 아리아는요, 아주 정말 유명한 아리아고요. 특히 가장 높은 음역대의 소프라노인 콜로라투라 가수들에게 최애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모차르트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와 함께 콜로라투라의 최애 아리아. 구알티에르 말데, 까로놈의 사랑하는 그 이름이요.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아리아를 듣고 사람의 목소리가 톰 연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가로놈의 그리운 그 이름, 사랑하는 이름이요.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소프라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음역대, 아, 콜로라투라. 이 공작이요. 지금 찾아보니까 가장 높은 아, 그런 작이네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인데 정말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 만도바 공작이 얼마나 눈에 뵈는 게 없었겠어요. 이렇게 순진한 질다를 꼬여서 이렇게 사랑의 상사병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이 맑고 높은 소프라노 선율은 사랑에 빠진 질다의 순수함과 설렘을 아름답게 그려내지만 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위태로운 그 소녀의 모습도 느껴집니다. 한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리골레토가 밤마다 숲속 외딴 집을 찾아가는데 그곳에 몰래 숨겨둔 애인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죠. 하지만 사실 그곳엔 그의 딸 질다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리골레토를 미워하던 귀족들은 밤중에 그 집을 습격해서 질다를 납치하고 그녀를 만토바 공작의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질다는

그만 이 공작의 욕망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리골레토는 공작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 질다는 여전히 공작을 사랑하고 있고요. 아유 답답해. 리골레토는 딸에게 공작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공작은 여느 때와 같이 또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너무도 태연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 아리아가 바로 요 장면에서 나온 음악이었습니다. 요 못된 만도바가 호기 부리면서 부르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많은 분들은 혼수장만 하는 전자마트 광고음악으로만 알고 계셨겠죠. 장현아님이 벌써부터 새드엔딩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글쎄요. 지켜보시고요. 우리 뿜이에미님은 저희 부부는 딸에게 남자에게 마음 쉽게 주는 거 아니라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그럼요.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너무 감싸서만 키우다가 질다같이 순진무구하게만 키우면 이렇게 나쁜 놈에게 당하게 되죠. 이 방금 들으신 여자의 마음, 이 가볍고 중독성 있는 이 멜로디 때문에 아주 뭐 가장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사랑조차 가볍게 소비하는 공작의 냉소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골레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결국에 이 분노한 리골레토는 살인청부업자 스파라푸칠레에게 돈을 주고 이 만도바 공작을 죽여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런데 스파라푸칠레의 여동생 막달레나가 또 있어요. 그 여동생, 살인청부업자의 여동생 막달레나가 그만 또 이 만도바 공작에게 반해버리죠. 그래서 오빠에게 애원을 합니다. 오빠 안 돼. 제발 그 공작을 살려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루에 넣어. 스파라푸칠레는 거부합니다.

뭐 냉혹하고 나쁜 직업이지만 또 프로정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의뢰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타협안을 제시하죠. 만약 자정 전에 누군가 이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 죽일게. 이 대화를 사실 밖에서 몰래 질다가 엿듣습니다. 아, 이게 상황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막장은 막장이에요. 공작이 자신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다는 이 만도바 공작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죽어가는 질다를 끌어안은 리골레트는 절규하죠.

Stella Vendetta Alfin, 드디어 복수의 시간, 피날레 들었습니다. 좀 길었죠? 바리톤 로버트 메릴과 소프라노 안나 모포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꿈꾸던 리골레토는 그 복수에 처참히 실패하고 결국 가장 사랑했던 딸을 잃게 됩니다. 베르디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인간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허무함을 처절하게 그려냅니다. 아까 장현아님이 새드엔딩 예측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저는 이게 슬프다기보다 참 정말 뭐랄까요. 허무하고 좀 화나는 그런 엔딩이죠. 우리는 모두 권선징악을 바라잖아요. 근데 이 나쁜 놈이 끝까지 벌을 안 받고 끝난다는 게 참 찜찜해요. 이 등장인물 캐릭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오페라를 공부하실 때 등장인물의 이름을 어려우셔도 조금 이렇게 몇 번 부르시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리골레토, 이 오페라의 제목이기도 한 리골레토는 주인공이죠. 궁정광대이자 질다의 아버지입니다. 타인을 조롱하면서 살아가지만 딸 질다만큼은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싶어 했던 인물이죠. 복수를 꿈꾸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고 말죠. 질다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리골레토의 딸입니다. 세상을 거의 모른 채 자랐으며 이 만토바 공작의 거짓 사랑에도 끝까지 진심을 버리지 못하는 비극적 인물이죠.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만 자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토바 공작. 극도로 방탕한 권력자. 그렇죠. 공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아마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사랑조차 이 가벼운 유희처럼 여기면서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스파라푸칠레, 냉혹한 살인청부업자,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인물로 이 작품 속의 폭력성과 어두운 현실을 또 상징합니다. 이 리골레토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끝내 처벌받지 않고 또 가장 순수했던 질다는 희생을 당하죠. 베르디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위선 그리고 복수가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냉혹하게 보여줍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극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 위에서 펼쳐지죠.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오페라 리골레토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오페라 그 안에 인물들을 따라 다시 찾아올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누엘 봉세의 작은 별 에스렐리타 듣겠습니다. 세종 솔로스트의 연주로 뛰고요. 이 곡은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0: 마누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보내드렸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요, 프란츠 리스트가 오페라 리골레토의 선율을 피아노 한 대로 옮겨 쓴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준비해봤습니다. 리스트는 평생에 걸쳐서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피아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엄청난 열정을 쏟은 사람입니다. 뭐 모차르트의 돈조반니, 벨리니의 노르마, 로스니의 윌리엄 텔, 구노의 파우스트, 베르디만 해도 일트로바토레나 아이다에 이르기까지 오페라를 바탕으로 한 편곡과 패러프레이즈 작품만 60여 곡에 달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당시 리스트의 피아노는 그 자체로 오케스트라였고 또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저도 피아니스트로서 이 리스트의 편곡 작업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요.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작품입니다. 아리아들의 선율이 피아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비우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그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것을 함께 꿈꾸며, 주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340장 찬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임현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이장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CBS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송수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유해피범님께서 너무 힘들어 담임 목사님 상담 신청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많이 힘들지 않으시기를 잘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노형건과 노성혜의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9167번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출첵하고 있습니다. 4시 저의 루틴이에요. 잘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계시다고. 살아계신 주를 청해 주셨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최현수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기도음은 함께 봅니다. 어묵희님, 몸 상태가 안 좋아 잠을 충분히 못 자 피곤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 회복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건강하시기를요. 금빛님께서는 성경학교 잘 준비하도록 지혜와 능력 입히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들풀님, 주님 남편을 만나주세요. 자기의 마음과 욕심,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멈추어 보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남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푸른동사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더딘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일하심을 믿기에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단지 삶의 자리에서 두 손 모음해 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럴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겠네요. 주가 일하시네 신청해도 되나요? 하셔서 보내드립니다. 강중현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샬롬규님께서 신청하신 곡 임재 보내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에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김관동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주찬양 선교단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접속곡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윤상은의 음성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하고요. 천등사님께서 청하신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5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은 함께 걷는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부릅니다. 요즘 언어로 말하면 공동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는 멀고도 위험한 여정을 자청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들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정 중에 병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을 걱정할 교회를 먼저 염려했습니다.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염려하며 존경과 감사로 서로를 대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지고 그 헌신은 존중과 감사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염려와 헌신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곁에 필요하고 우리도 다른 이에게 함께 걸어주는 벗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지니사랑님 정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피아퐁님 반갑습니다. 시원한 설레임님께서도 처음 오셨는데요. 오늘도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미소와 배려가 주변의 행복으로 전해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시원님께서는 아픈 친구 두 명에게 같이 듣고 은혜 받으며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자고 꼭 들어보라고 전했어요. 듣고 있을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곡을 적어주셨는데 오늘은 이 곡을 들을 시간이 안 되어서요. 아,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친구분 두 분께서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시원님과 또 친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181번께서는 입원 중이신가 봐요. 만약 병원이 아닌 집에 있는 상황에서 호흡이 불규칙해 산소가 뇌에 전달이 안 됐다면 힘든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바로 체크되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 여기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의료진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다시 지켜봐야 한다고 입원이 연장된 상태라고 하시네요. 입원 중에 큰 고비를 잘 넘기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이 힘든 시간, 불안한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지기66님께서는 논물 보러 다녀올게요. 가물어서 큰일입니다. 비를 주소서. 아, 비가 온 지역도 있는데 비가 안 오고 있는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마음까지 같이 탑니다. 비가 좀 골고루 왔으면 좋겠네요. 차만 교수님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둘째 아들 성유리가 논산훈련소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네요. 예쁜 나나님께서는 소향 찬양 아무거나 부탁드려도 되나요? 하셨어요. 마라나타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좋은 씨앗의 담쟁이. 저는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참 시는 예술이구나 싶은데요. 너무 좋은 가사죠.

앞뒤로 온통 아파트밖에 볼 수 없는 곳에서 내내 살다가 거실에서 온통 숨만 보이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 집이 나를 품어주는 느낌을 받았다. 이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베란다 밖에 있는 화분 거치대에 모이대를 마련했다. 내다보이는 숲에는 훨씬 많은 새가 오고 가며 살아간다. 해마다 여름이면 꾀꼬리가, 파랑새가 찾아온다.

최원형의 사계절 기억책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정한 목격자가 되어 이 날을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고실라님께서 청하신 주님의 숲 김대환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원님의 신청곡 허락하신 새 땅에 신영옥의 음성으로 듣고요. 꽃마리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예수의 일꾼 새 찬송가에는 곡조를 바꾸어서 우리는 부지런한이라는 찬송으로 실려있죠.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전해드립니다. 신예숙님께서 청하신 메리 제인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채소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0: 이온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온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km의 장거리 코스를 달릴 때 마지막 2km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다리는 천근, 만근, 무거울 때지만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몸이 먼저 알고 마지막 힘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이다 왔다는 걸 몸이 먼저 아는 날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2kg가 남은 금요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지쳤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가장 단단한 걸음일 테니까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면서 새 하루를 출발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 중입니다. 광역버스 1101번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갑니다. 버스 안에서 오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네요. 기사님도 승객들 한 분 한 분 어서 오세요 인사 다 해주시고 아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김재현님. 아, 그 풍경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인사 먼저 해주시는 기사님, 또 인사를 먼저 했는데 반갑게 받아주시는 기사님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죠. 예, 여러분과 저도 매일 아침 365일 함께하는 사이지만 또 매일매일 반갑잖아요. 건강하게 아침 인사 나누고 이렇게 안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고 계시죠?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9734님께서는 다음 주 주일에 입원하신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가게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즐깁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돈이 전부라는 사람은 돈으로 바꿀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존심만 강하다는 사람은 자존심 외엔 붙들 게 없다는 말. 복수가 지배하는 사람은 복수 아니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버려야 할 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더욱 불행합니다. 죽어도 구리반지가 최고라며 안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금반지를 주면 구리반지를 뺍니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만유보다 크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돈이나 우리의 아픔보다 크다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주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정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더 큰 것을 바라봄.

매일 출근길에만 듣다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듣기 시작하니 더 좋네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남궁홍님. 반갑습니다. 남궁홍님도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어요.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Fill my cup, Lord, 우물가의 여인처럼 두 곡이었습니다.

뒷자리 8325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대전에서 듣고 계시네요.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십니다. 독자로 치매 있으신 어머니를 거의 15년 넘게 모시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자리를 그림 그리는 공간으로 꾸며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어머니 생각이 나서 문자 보냅니다. 매일 출근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라디오 들고 준비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라디오 음악 프로가 친구가 됐어요.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8325님 문자 받아서 저도 좋아요. 아마도 이제 딸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아드님이 모시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머니 케어하면서 15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허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마음의 허전함도 채우고 건강한 취미고 정신을 쏟을 곳이 있다는 점도 좋고 또 때로 어머니 추억도 꺼내어 붓 끝에 실어보기도 하고 예, 잘 시작하신 취미인 것 같습니다.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월요일 시작할 때는 이제 전날 주일의 영향으로 주의 나라가 더 크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평일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쯤 되면 주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에 너무 파묻히고 또 일상에 너무 쫓겨 살아서겠죠. 마음만은 이미 주말 모드로 돌입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평안하게 건강하게 일상처럼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 주를 짊어지고 살아내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부 끝곡 로레탈린의 He's Got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일상 속 행복 찾기를 이야기하는 미국의 작가 그레첸 루빈이라는 사람은요. 특히 아이들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노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에 낀 장난감을 발견하거나 복도에 둔 유모차에 발이 걸려 짜증이 날 때마다 지나고 나면 이런 날들이 모두 그리워질 거라고 되새기려고 노력해요.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지금 눈앞에 있는 평범한 풍경 속에 이미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은 그 소중한 순간들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0: 6월 5일 금요일 아침. 오늘 이렇게 달콤하게 시작했어요. 진혜림의 Lover's Concerto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에요.
1: 안녕하십니까?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카티프로 시작!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오늘 오프닝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요. 8개월 막둥이가 요즘 이가 나려는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울면서 보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침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웃으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네요. 한창 기어다니면서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데 하루하루가 아까울 만큼 막둥이가 커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1936님. 그럼요. 나중에 진짜 생각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이 그때 사연도 보냈었는데 이러면서 우린 또 그대와 연한 아침이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진짜 생각날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막 이러면서 막둥이가 막 엄청 커가지고 막 이럴 때 얘기도 해줄 거예요. Take that I found heaven.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두 곡을 들었는데 오늘 감미로운 데이인가요? 첫 곡이 너무 감미로워서요. 고로 아빠께서 주셨는데 첫 곡 A Lover's Concerto 들으면서 감미롭게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는 살짝 좀 흥을 내본 거예요. 요 리듬, 요 템포, 요 분위기에서 저는 사실 살짝 설레거든요. 너무 막 대놓고 막 춤추자 이러면 또 그런데 살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흥이 좀 나더라고요. 그대들은 어떠신지. 오늘 감미로운 데이로 시작했는데 설레는 데이이기도 해요.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 금요일이면 투표해야지 라고 이미 투표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저희 레인보우에 들어오시면 투표창 열려 있습니다. 설렘송 세 곡 올려져 있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설레는 노래 투표하시고 나는 왜 이 노래가 가장 설레는지 설렘의 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대기 불안정이 남아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5도, 부산도 25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영남 지역은 다소 덥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도 평년 수준의 비교적 온화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17.5도고요. 광주가 19도, 대구가 22.1도, 부산이 20.9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Pretty Woman 들으셨어요. 로이 오비슨의 노래 3969님께서 아내 기주 씨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신청하셨고요. 앞서서 F.I. Davis의 Was 들으셨죠. 통근 버스 기사님의 최애 라디오 방송이에요. 여기가 9808님이 주셨는데 재현 안성 방향 통근 기사님 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9808님도 이런 이런 선행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또 선행을 하고 계신 0495님이 계신데 어젯밤에 회식하고 회사에 차를 두고 와서 버스로 출근합니다. 이어폰도 안 가지고 와서 오늘은 용신님 목소리 못 듣겠다 했는데 다른 채널 라디오가 나오던 버스에서 7시에 딱 그대 아침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부천의 66번 기사님인데 얼마나 제가 고맙겠어요. 부천의 66번 기사님과 이런 선행을 저희에게도 제보해 주신 0495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7시 27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신데요. 오늘 중학교 졸업사진 찍는 날이라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꽃단장에 한창인 딸 서진이가 있습니다. 아니 예쁘게 나와줬는데도 요즘 아이들은 화장에만 2시간을 써요. 아 그만 좀 해 하고 잔소리를 해버렸는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말이 화장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대요. 오늘 많이 하면 나중에 덜 하게 되고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뭐 무슨 총량의 법칙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화장 총량의 법칙이 있군요. 1978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겠습니다. 바위나리님 청해 주신 노래고요. 이어서 캔디님 들어주세요. 리오나 루이스 Better in Time.

통근버스 기사만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기사님의 최애 방송이기도 합니다라고 6954님이 주셨는데 이런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 이런 사연을 또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최성진님 청해 주신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최근 읽은 책이 떠오른 나는 불쑥 말했다. 서희,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책에 따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눈앞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란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짧게나마 열과 성을 다해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벅차오르며 나도 덩달아 행복해진다고 한다. 바다에 취해 행복했던 나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 눈앞에 서희의 행복을 빌었다. 뜬금없는 고백을 들은 서희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배시시 웃었다. 그리고 다음 날 헤어지며 쓴 롤링페이퍼에서 서희는 그 말을 내게 돌려주었다.

명해,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툭 눈물이 났다. 내가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참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오래도록 두려웠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못할까봐. 시기와 질투는 내 오랜 난제였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을 치렀고, 스펙을 쌓았고, 직장을 다녔다. 열심은 관성이 되어 일상에 스며들었다. 저마다 바쁘게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부지런히 발맞춰 걷는 나. 그렇게 열심히 발맞춰 걸은 결과라야 지금의 아주 보통의 내가 된 것뿐이었다. 가끔 공허했고 자주 불안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불안인지도 모른 채 끝없이 혼자만의 경쟁을 이어갔다. 경쟁이 일상화된 많은 순간 나는 스스로를 감시하는 착실한 관리자로 삶에 복무했다. 나의 불안은 열심을 부추기는 걸로도 모자라 나보다 더 열심히 걸어 나를 추월한 이들로 향했다. 그때부터였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빌어주지 못했던 것이. 적도 여행에 함께한 18명의 여자들. 송미야, 너 방금 정말 멋있었어. 18명 사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김송미스럽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 부럽다. 나도 그런 고독한 눈빛을 갖고 싶어. 낯간지러워 괴성을 지르는 송미를 붙잡고 꿋꿋이 말했다. 너의 멋짐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내 삶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어 고맙다고. 나만의 길을 느긋하게 걸어보자 마음먹으니 내 마음에는 미움보다는 우정이, 질투보다는 존경이 퐁퐁 피어났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하니, 김지영, 윤명혜의 들판에 텐트 치는 여자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냥 축하할 순 있지만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도 행복하고 그런 상태에서 여유롭게 축하해 줄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질투도 나고. 근데 저자가 질투를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이걸 존경과 우정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 그 모습이 좀 좋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속에는 나도 그 다음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마음에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말을 내뱉으면 이 말의 따뜻함 때문에 결국 그 말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타인의 행복을 응원하는 게 결국 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이걸 또 체감하게 될 때가 있답니다.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들으셨고요. 7시 47분 그대와 여는 아침 2696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요. 사샤 알렉스 론 Dancing with your ghost.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8: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

0: 고향 가구박람회.
1: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2: 라일락 향기님께서요, 오늘 아침 공감 들으시고 이런 글을 주셨어요. 물려받은 최선의 유전자로 열심히 살아서 겨우 보통의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시기 질투, 자기 비하의 면적만 넓어지는 걸 느꼈는데, 진정 누군가가 행복을 오롯이 기원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를 저 기억해냈어요 하시면서, 와, 오늘 아침 공감이 소환해낸 정말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이네요. 너무 좋네요. 연주곡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 설렘송 들으러 꼭 오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민주당은 12곳,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남을 포함한 4곳에서 이겼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막으며 일부 선거구 개표와 당선 공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나스닥은 반도체주 약세에 밀려 하락했습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도수 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30분 기준 1회당 4만 3천 원대로 낮아집니다. 다만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이용 횟수는 주당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안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국 시간도 어제 저녁으로 예상됐지만 엔비디아 측에서 오늘 오후로 알려왔고 이후 마포구 고깃집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일 잠실 야구장 시구는 공식 확인됐습니다. 충남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직 주차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직 주차선은 바닥의 주차선을 후방 시설물 벽면까지 연장해 그은 선으로 운전자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사이드 미러로 주차선을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도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전라권, 제주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광주 26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0: 배샵 보이스 It's a Sin 7594님 청해 주신 노래 오늘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오늘의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 중에서 가장 설레는 곡은 무엇인지 그대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하시고 그 이유를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10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아, 노래 제목만 보고는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광고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노래를 직접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송실사이버대에서 쑥실력자 나의 꿈을 쑥실력발이 쏴 쑥실력자 내 실력이 쑥실전으로 쏴 쏴쏴쏴쏴 실전형 커리큘럼 쑥실력자 쑥쏴 여기는 송실사이버대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서울사.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동결 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 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 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 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루나팅 님입니다. 노래를 들으면 특정 시점이나 특별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남자들에 관한 노래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곡, U2의 With or Without You. 90년대를 보낸 중고등학생들에게 열광의 대상은 보통 서태지나 H.O.T, 잭스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센로지스, 너바나, 본조비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돈을 모아 산 음악 잡지에서 해외 팝스타 사진은 자연스럽게 제 차지가 되곤 했죠. 아직도 존 본조비와 커트 코베인, 엑슬 로즈보다 더 멋진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게 가장 멋진 목소리와 사운드를 가진 사람은 단연 보노입니다. 두 번째 곡은 데이비드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더티. 대학생 때 좋아했던 남자 선배가 데이비드 보위를 닮았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주변에 드러낸 적은 없어요. 분명 눈이 가늘었고 몸도 슬림했으며 스타일도 주변 복학생 아재들과는 달랐지만 가장 닮은 건 세상을 바라보는 낭만적인 시각이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새 속에 찌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혼자만의 상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를 본 후에 이 노래 자주 들으며 그를 추억합니다. 고장난 우주선에서도 죽음조차 멋있게 받아들일 것 같은 그에 대한 상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곡은 레너드 스키너드의 Free Bird. 뚱뚱한 데이비드 보위 같은 우리 남편의 차에서 자주 듣는 노래라 전혀 설레진 않지만 세 곡을 채워야 하기에 굳이 추가했습니다. 70년대 밴드 음악만 주로 듣는 남편은 존 레논이 죽고 이글스와 레드 제플린이 해산한 이후로 음악은 죽었다고 주장하며 요즘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BGM으로 많이 쓰는 것도 못마땅해하는 꼰대입니다. 비뚤어진 사회관을 수많은 잔소리로 바꿔보려 했지만 먹히지는 않아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기타 솔로는 정말 최고라는데 동의합니다. 물론 이런 평가를 남편 앞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라이브 중에 들으면 정말 목적지를 변경하고 싶은 연주라 생각합니다.

원래 이 노래가 9분이 넘는 곡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짧게 한 4분대로 편곡된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레너드 스키너드의 Free Bird 들으셨고요. 앞서서 데이빗 보이 Space Oddity 들으셨고요. U2의 With or Without You 들으셨고요. 세 곡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들이 뭐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자주 나가는 노래는 아니고요. 아주 대중적인 노래도 아니어서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지만 요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마 요 느낌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아, 이 세 곡이 정말 저의 모두 애정곡이에요. 아니 어디 어떻게 여기에서 한 곡을 골라요? 저는 못해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쵸? 남들은 예, 서태지 H.O.T. 들을 때 저는 이런 거 듣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투표곡도는 반칙이에요. 선택 3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고심했어요. 이분들이 비슷하게 이런 노래들을 좋아하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3곡 중에 선택하기 너무 어려웠다. 전 오늘 처음 들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1755님 같은 분은 아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데 둥둥둥둥 이 악기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둥둥둥둥 하면서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와 감동적인데요. With or without you를 오늘 처음 들으셨다는 이분.

그리고 바람조아님도 아, 이 전주가 시작되면 왠지 두근거리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듯한 설렘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그 번호가 윤도현 씨랑 비슷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20대 초반에 짝사랑의 실패를 견디게 해준 저와 함께 20대를 같이 한 노래예요. 유투의 노래를 마켓나의 짱돌 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유투의 팬들 오늘 다 오셨는데 9789님, 제 남편이 유튜브를 무척 좋아해요. 부부싸움 다음 날 남편이 보내는 화해 신청곡 베스트 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의 노래거든요. 전주가 나오면 제 심장이 멈추고 탄성을 지르게 하고 이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딱 이렇게 화해 신청곡으로 신청하는 남편. 5살 때 옆집 오빠의 친구로 만나서 30년 함께한 부부의 스토리까지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U2 60%, 데이비드 보위 15.6%, 레너드 스키너드 23.4% 차지해서 U2의 With or Without You가 가장 많이 표를 얻었네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오늘 루나틱님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나를 설레게 하는 노래 나만 설레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자, 꼭 오세요. 설렘이라는 말머리 달아서 세 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홈페이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296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아바, I have a dream.

데이빗 게타, 니키 미나즈, 헤이 마마 들으셨습니다. 마크론슨,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는 1656님 신청하신 노래, 시나이스톤의 모닝 트레인 322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프리미엑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7: 아니 왜 데이빗 보이의 언급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찐팬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4906님. 레너드 스키너드 프리버드 완전 감동이에요. 전율이에요. 막 이런 바비용님의 사연. 아 오늘 사연을 다 소화를 못해드렸네요. 찐팬들이 진짜 많이 오늘 등장하셨거든요. 제니퍼 페이지의 크러쉬 모나미님 청해주신 노래 남기면서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음악에서도 테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독일어인 이 단어는 주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떤 분야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테마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